0: mi ka ri si ne lob chong ka le chi la le ge chue ge yang ka le chi si re yang ka ri cho wa ka si chi we mi zi ya ning gu me jin mi yu di le chuo mi du xie su wo shi
1: qie ji ning ge ji se le ke song jie le me yang ga ma ri ji nang lü bu ru cha sheng a kuo tu ji ji yu
0: ge da lü xi xi na xiu bie ge le ge rang ge ge si ge ge rang qi su bu ji ce qi ge jie ge tan xi zu san ge nü xiu su gu ge shi
1: 계란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내 응아파레미 이나양 계란에 셀라 약체 추설지 포아디 대공리 덥가 세기 치로
0: 계란기 소분아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체비에나 가치시나 처봉 세어 송잔 가기우유
1: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 갑요르지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기우유
0: 제사 언츠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배전 제비는 야고 믿어 걸레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딘 배 기직만 제지 계란 가주 럽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 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 남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미비 유나 예니 처시 이는 양 복등 문교를 용화지 봐라 능구 능구지
0: 키미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튀니디에 초보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즈웨초 지통나웨 왕키 미유디리아 디기디에 먼저 심포 내비 왕키 미유디리아 튀니기초
2: 나모게 튀니 회계기 람네 년준쇼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앙 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폐괴 진남이
3: 중앙 멍멍 근처 룽치 레군 폐괴 진남지 강괴 슈드 렌체 존슨 천적 보냐
4: Selo tamu jitong nyam den rupi zanju gnye mho che tong nga ye ngom tsar che chui tam ju nani li chho zanju chowa
5: che jita ta sen gi ban ne zanju chui le che she

0: 里等烂鸡拆熊
1: 敌人总把一个熊
0: 敌人总比你们
1: 阿拉等干那如果
0: 总把一个木
1: 总把一个木
2: 동어 찍은니 닌 찍으라 처들 동키 접자톤니 사제 렘버 실타와 나가틀 무치기 닌 찍으라 영니 텐지르 동키 찍제 레든들은 제트바던 루 찍으라 머트제 랭아이 응암자진다리 아영롱 셔퉁 실타와 나가사 무치게 처수고칠데 나가사만비 사차톤 녀크이 몽아요라 롱고 나가틀 무치기 누어자르 잠접생서 롱고 노체 무포바시다 ngantsui chengka mengpun danda yilan zin margui ngantsui thangchi rang jingga thirma nyungzim choba tang yigbar jig kib khungye nikir khwani khuwa dwanchung sheba shir jul kib thengjian balsang shebi khuwa jig nyungzim tongwa tatung ngantsui hengdung jig zig na yung chuo

中间能给地归人把九十九的样路子开进行演习年数能月。第二同行人把银别刚了特别演习特别三年聚堂三聚几聚年他接金山这日下天总比让聚看不预备堂。托索托斯拉卓呢落给预备相同聚呢没到冬日预备堂了。本宋原南中兄给中美对归及对内一部册文献推背历史性月。上海中一日抗北妥当局给局长宣布梁玉英给上局给金明集团特别三级得罪给团大穷穷形势也能让铁列盲索给得地所谓的人力切别三地尊一月按照盲索给车瓦切瓦他刚爱切瓦心智切瓦日故切瓦借给列队呢给切续所相念从一次就是他西林给协助所盲罪列队为难协助借的盲索给托普索的他给所有第四届军队昂切的东归西决议第归宁波九十九年盲索给托普索的他第四届第四届所心界切的东归列队给进行议龙安先给切给中央百姓给用给列国三度组别重叠给地归宁波持久期的阿东九十九年地归阿东土切三地归给组军团九十七八团不一定重叠给作业派的将全用的准确给个公平团九十九年天看殿下军统的马教师经过的话官方给按照对抗团重叠团重新组军部团你们这些多体育器人为明星改变动画剧年重叠给八浪团邱国军邱比夏邱国军所三号波浪成为组军九十七九的甲表的七九团年度女子组了蒙语细菌国的统筹接动出的规制阶段重叠给三号波浪成为组军给现在抗拒三年密码盲索给做按列电信几百用途的解决演习总局对九十三八年密码重叠给都市浪人打的为西在浪些一百团年下电别重叠的对九年密码重叠的军队昂恐别动为密边开进行营重叠四九的七八局重叠给年下七路动画团重叠给宿舍底下列着的军队动画重叠给出落团学军女子具体起手七路动轨你那么退休能宁夏银川以错别得别重叠给女别组织了军队昂军队动画团金峰区所列别余秀吉林地三号宿舍的女别点别你们对南别帕甘所有个级别重叠给学军七六级干的特区女点突破马赛吉林给女区的孟西阳送突破琼玉银川重叠的重叠的土堂剧重叠列车土堂处以主任杜林军起吉林提港里的呢吉林琼琼食堂浪过的角色性也不谈同样的提我都想在我主持人阿谈短短性别切入谈做出用这进步进步进去切入派别推出切入用这进步天能进步去重叠给学军特区女点突破越级送去日点重叠的组织解决呢重叠社区的社区也能对改进形势第六年宋三年开始人类重叠组织了军舰美宝的军队教授当年女级就用了电年必须投为狂别了军队动画团必须投为刷军队雄安及雄安重叠的最佳电年电话的级别重叠的给烈心马拉胡塔军行去江苏谈陕西所设规矩美特人类了电年地规矩的烈协助的频率这么低三系其性别人类重叠的盲部盲索给错铁位叠加他铁位制度点把是解突破的雄鱼第六金的阿巴拉让给给阶级人别重叠社区的给切断切割同盟的重叠社区的给龙阿先给切割中阿巴迅速给不着解决切割能重叠社区的给推最容易他两个一个冷日节开始睡不他明天做卡就他做那两个卡你去早送等于对抗团重叠团重新组织部部长宣布青海相起盲区独贵铁抗北也不组织了军地东局团重叠团重叠给地归宁波军队昂局局切吧地归切三组织切教授动画重叠给级别协助部队托的动画重叠给球队政治马拉推上的动画重叠给女局马拉娘子切不切的动画部队初一帕康对局热气送去抗北也不组织了军地动画年重叠团重叠给地归宁波局局了军队内军队动画帕拉地归七三是共有的组织接班年重雄团苏桂宁把九十九列动了军队动员派了十二队团错队了三把制度点把年把西北点把陆力点把接给停止间给密码重叠的准备局盲索给第一点被错文局的用心局基给主席习近平给
mima chongki ni mima ki chunpa ta, mima chongki ni mima ki chito yin. Chongki ni mi chikdu ki tsua ki se sacha shik yinpe, chongki ri zukchun chikab ngebar tu mima chodyo ta, dedyo yongwa chakyo ti ke chishu su chokpa ta. Tunku yakshu na mima la kodun chakwe shi songkyo. Digli wunye pepe ni su, Zhongku Zhongyang Chepsi Chu ki dao dunpe tse sumchu nyin chuso songne. Talio dao juba ra Beijing tu, Zhongku Kongche Tang ki Gemni Shubhe Zhongyang Ongyu Lengang ki Sangsum Chuso Teng Ngapa Sokyu Denke Cheba Tang. Chujim So ni Zhongku Zhongyang Chepsi Chu ki Zhongyang Ongyu Lengang la Le Duan Nian Sen Shukyu Tang. Gyun Sen Lui Mi Ngang, Kyun Yong Ne Tang Nenpyo Yongkyu Ro Gundi Tongwe Ne Duan Ke Xin Ge Xie Go La Simchu Chekyu Di Yimshi. Chuso To, Mingye Bianchu Tupop La Yishib Tang Simchu Cheba Tang. Lomien ki bianchu le tuan la gui zhi qie yu. Zhongku Zhongyang ki jikib shu qi, Xi Jinping ki chui so zogyo nang shi. Chui so to, dang ki sok xin chok kia pa sok zu, kyun yong ne dang nian bu gyong wei le tuan la chum zhe le bu qi to pa tang. Lo jie dang qin bu rang yu sar qi nian cie sa pa du yu pa. Dang ta jie gup ki xia xia la, lu yu reng xin ki chum zhe to pa tang, lu yu reng xin ki pu yu ru chung wa la gundi dang hua. Dang ta mi ma la, dang dop qi ru dong wa tang, 계급도피르동회로규기랑규왕제토피바테단제직 Kyun yong ne dang nipi gyonggyu ro gundi tongwe, tu nyi kye jin la nguyen zin dingsab tubar che to. Yi chi denpo tan, nyi shu gyung gyung ki, ce shi tibwe towa tan, tibwe kochu ki che tab tongne, tirub sabar kyun yong ne dang nipi gyonggwe, za shi nyam yong gyung gyung yakbo tan, pe ju yakbo jin ne. Dang zu gyung te, che be nguyen se tibwe ne tun, ju ji yakbo tan, tak ju yakbo chiba tan. Dang to tam tang dang ju gyung cheba le chakbe, chepsi ki nipop yakbo sa dian tang, kongpyo yakbo dong gui si dian tu. Chui so to, gyun si lui ming ang, kyun yong ne dang nipi gyung gyuru gundi dong wara, Makasi Lenin ring lu tang, Mao Zedong ki gongpa, Deng Xiaoping ki rikbe zhung lu, Zun Qi Sum ki gongpo kye ching, Seri tang tunbe kongpyo dawa ji gyung gyung cheba tang, Xi Jinping ki turup sabbe zhung gui kye chu dianpe ji su ring lu ki gongpa kyun yong ne lakdar tang. Xi Jinping ki Dengzu Gongpa Lopchong Tan Lakdar Dingsab Chepa. Tirup Sabe Dang Zogyong ki Ji Langche Tungkyu Chepa. Dang ki Jigi Zawar Zinne, Dang Zhongyang ki Jigdu Jigyur ki Kuchi Gyunkyong Tan Tere Xiongling Gyapo Tan. Dang ki Yurin Sikyong ki Nyoba Chiro Tungkyu Tan. Dang ki Nguyntun Rengxin Tan Tangzang Rengxin Gyunkyong. Dang Tan Mima Mangzo Parki, Xiacha Dabu Jewa Gyunkyong Che Chekyur Mingne, Nenbe Xize Chisho Gyunkyong Chepa Tan. Kyun Yongne Dang Nenbe Yongwe Mala Tugu Sangdu Tungwa. Dang ki chepsi zukyong ki jikyur niti xianne, dang ki choka ki zukyong la kyun yong ne gundi donwa tang. Dang yong ki hurzun rengxin tang, renggui rengxin, sardui rengxin che kyun yong ne gui bi che pa. Dang ki rangui tangzang tang, rangui tuisang, rangui sarchi, rangui torti che sami che par ngungyur yongwa xianne. Dang di ni ngachi par sumtu, tuirub ki dunche to gui ba tang, mimang ki laksam namda ngang gyabgyur che pa. Tsuegam naso ki nyamse tek pa. Gedob rivdu barba jeki, Makasi Ringlu ki Sikyong Tangla Gyurwa Chibatan. Togda bar sumtu, Zhonggui Kechu Denbe Chiso Ringlu Chasha ki, Sashin Denbe Kuchi Sokshin La Gyurwara Gensung Chiegui Si Nendun Nangyue. Chui Soto, Talu Nesung, Ludun Xi Jinping ki Sokshin Nangwe Dang Zhongya ki, Dang Yong Ta Genyong Mirika ki Mima La, Tunji Ta Nichi Di, Losa Denbe Yarge Zunlian Ta, Bangar Chinbu Bibun Yarzun Che Di. Genang Ta Geji Kyunyong Ni La Jigyur Chargui Ta, Kongpe tan deja nyi la jikyur chargui chayu gyungkyung chepa tan. Chicho ki jenzui tan nang gui ki gangen naso la kade nyuten jakdi. Rangge ki bianchu li gui nyu se gyur tan chupsi li gyur ki pecho ngun yu. Tetan chepjik bianchu korgyu chue ki gangen tan jenzui la cetu tongxin chepa tan. Yichi dintu tongwa gangen la mizin bar duntu gyuba. Kogab tan sangja naso pecho yakbu chepa jeki tongne. Buitu kongpe dintu gyangzui tupkyuru gundi tonggui bie munzi cheyu. Chui so to, lo mien ki bianchu le tuan yakbu zhuba ra, Xi Jinping ki tirup sabbe zhonggui kyechu denpe ji zu ringlu ki gongpa zub zhi du chekyu gyungkyung tan. Dento yarbe ki lege ji chi xio gyungkyung chepa. Gongpe ki du xi sabba cha sangwa tan, ne la ge wa, cho yong je ki gune lakdar chepa. Gongpe ki ne dan sabba gyungyur duba, ge nang ta ge ji kyun yong ni la ji gyur chargui ngale yakbu chepa. Gongpe tan deja la ji gyur chargui chepa.
교류 고위 등서도 동교 균형 체화. 군류 선인 지교라 군대 교부 동화. 대외 개전 대비 노르시 시주타 록동 외삼 경외로 시주 락다라 야부 체화. 소보 시주 가기 편류 뒤배 강례 체화. 우유주부탄 고추배 파르체 시주 뒤토토 주교 뒤배 체화. 뒤고르 독배 용지 지주 치르 동화. 난고 갸치르 동쇼 치르 동화 타 고추 렉소 동화. 망조 개련 타 렉소 딘디 동화. 공비기 구이쇼 치르 동화 타 지소기 순쇼 구이배 체화. 변조르 균퇴왕 사바타 렉보 상부 제기 조소 공비 조교로 군디 동화 제기 동례. 롱아생기 철교 종합의 고야부 주 강도부 제구시 년도 제유. 최소토 지코 시주기 슈크든 뉴든 제디 노르시 동고 타 편지 멍위기 배주 뉴르세 교소 동화. 계진이 조준 타 서주르니기 레든라 군디 슈크진 동화. 시림기 개년 숨기 마대 섬디 딘송 제구. 문루르시주기 락자 초두 배주타 뒤토도 리지진니 노르지당 위자 튠주르기 난코르 군디동회 시주 리교르 락다르 제구시 등유. 최소토 개난기 괴고 뉴딩앙 치르 동화타 초지미자외 제주 괴고 단상비에 뷰리 코주 제게 치르 동화. 시업주 제주기 명의배 돕쇼 옹옥둔 제구. 차와 초기 차르구 조준라 군디 딘디 동구. 딩럽신기 튠레 마라 조경 교수 동화타 멍시 심주라 유린 댄뷰앙 갭교르 지수 치르 동화. 미터빌링류 뉴차주 락다르 딩섭 제바. 링류 변조기 레남 사바 공비 동화. 미터빌링류기 주교 마라 투성도 동구. 듄제 락제 세계타 중교르 튠레 공비라 군디 후르다 동화타 뉴슈 유구 사다르 속신 튠레 되바. 수균 튠레 교구 심보라 균튠앙 군디 동구 시니드 제유. 최소통화 자냠타 고림 덴베 춤제 젠즈 파르통 되바타 개용 지교르기 춤라 쳔부 조경기 수이 덴베타 락렌다르와 능지 젠기 젠즈라 모티 초투 주경 제디 유남 젠기 권리 킬레기 제도타 중의 체장기 내된 탁주 시구 슝콩 주노르타 슝콩 킬레 교르주 딩섭도 동화타 망니 변조 공비 동베 코르요 렉소 당게 릭비 변조 제덴타 균쟁앙 공비 조규로 군디 동괴시 내도 제규 최소토 계제 변조를 요송 니변 염력기 파르통 야기 동화타 섭주 요송 공비 숙취 당리 요송 통용 공비라 군디 동괴 지초 마조 토담 럼로타 지계기 축두 섭주 마라 퇴구 상도 당리 지계기 망위 인구타 배주 후타 동괴시 된유 최소토 뢰인 부자 매배 권리 신숨 레든 야부 주부께 바타 의주 각도르기 춤제 균투 된도 동화 제시토의 무신 조경타 니르경 토담다 경제계 럼루 조부타 퇴구상도 동화 순파소 신초 튠제 튠기타 인공 댄도 동화 제제디 신배 버파르 댄부 용바르 군디 동괴 신례 튠기 교제 코트라 게렌타 인공 댄부 용외 레튠 야부 조부타 신례 튠기라 탐진 제디 튠조타 로시비 조리라 로리 용교 준례 제괴 시딘도 제규 최소토 제도 망부 냠도 송리 망조 개내라 흉류 개화타 존내 속지 레슈라 갑줄 지수 치르 동과 더브드 레슈 미나타 레슈 남바사베 미네 케와 기랭기 레드 야부 주부 겐지 니기 셉슈 겐레 탐지 제디 리미 리기 지소 로교 마라 튀구 상도 동괴 중캄 코리오 송교라 흉류 갑디 창숨 레제 각도로 멍터비 야부 개화타 탄 지장타 탄 당용 문주로 용화라 군디 호르타타 댐부 동괴 시댄유 최소토 대자기 송르 딘딩앙 사딘도 동괴 사칸 다공기 촘라 딘링 용와 제바타 푼세 주시 접다 짐바 락다라 야고 제바 산에기 무세 레군 징종기 교르주라 딘네 냐가 세와타 장세 용동라 딘네 뷰세 토르 동규르 군디 딘디 동괴 마제 촘제 멍의 조바타 멍의 도지기 촉두 교르주 딩섭도 동와타 마제 촘제 니쇼타 심추 치르 동괴 마제 총재 니가타 문미 경연나소 최제르 주지 딩섭 제디 레즈 섭진타 치 섭진 등교 가고 타직도 제고요. 년가 체외 총주타 장부타 추라 샹위타 서시 뇌지 퇴나외구 총계기 숑서타 슈균 포라외 서규 소기 문미 경연 최제르 주지 지수 치르동화타 주고타 최주 년세 뇌세기 레드윈카 딘디 좀니 미마망소기 세소 요노르기 되잖아 뇌슈 유구 송경 제구시 年度 제규 최소토 양탁비 세균 제재 다와 속바타 락렌다르비 롭종 롭수 중재 사댄타 개기동화타 림카 구지레지비 아르비 닝돕 치르기기 군리 뷰티 공피기 중재 사바 균세 메바르 듀규로 군디 동구의 시댄유
최소토 텐동 차든 신다라 심주 제규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기 공감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 리센 슈긴 팅디 리센 키 낭튼 조니 시진핑 키 노완 록첸 다나네 코 소토메타 프랜스피 중통러 모튜 담튼 총와 딤제 슈베 거타 게스지게 강 종리 리찬 키 슬로와 키 중통 탄진 채나와 거라 赵乐 지이 슬로와 키 중통 탄진 좀 나와 거라 중국 공천 당러 양신 가치 위 점린 김미간 된 유지베 거라 지게년 조르키 중국 AI 광핑 요체러 최도 초보 체베 거라 중국타 아프리카 자조기모 잘치위 리우사바 좀신 유베 거소인 샴러 팅디리 생기난 튼십자 남센쇼 니차 계급기 주시 시진핑키 칼로스노 와 록친다나네 코 소토메타 프랜스페 망소지 등계급기 중통러 담튼춘네 게네 뚠진토바 제시디리 슈나유 시진핑키 니원 로시에싱 중국타 소토메타 프린시피 발키 저와 피게 주추 야부 여부타 초니비 첩시티 핀춘 이치치슈 균투 서도 친바 핀춘키 띠웨 키벤 탄저와 유부타 도쿠르시비 네튠 케친티 핀춘 갭거 땜부 치바 캡콘카이키 무줍 냠레러 중재 원세 퇴부터뷰 나자니 중국타 소디메타 프린시피 발키 저와 피게 주교로 세투 통친 치고 유부타 总统 노아타 냠토 비준 체디 중국타 아프리카 냠레 링디 비징 우초기 총재 등교 체교 고급 소체네 중국타 소드메탄 프린스비 발키 탑주로대저와 균체미발 게림 사바식도 립교로 군디다네 계급니비 미만러 디기 티웨치와 준두 유지 소나 협시 계시지게 中国全年斯洛瓦克全谈联图苏军在西特别东岸滩特聚滩片村一吨三点图东岸不测特别聚集蓝镜严峻了滚地东岸严峻严峻滩女居撒别蓝阔米区人年所克共卡克严累定色度东岸接切地给克尼布狂皮塔尔盖了严土滚地东地域斯洛瓦克全年 유럽난지키중쿠르진비스주티티웨기첸데바탄등진키초소리지치바르군디동아타 슬로와키 초네 유럽탄 중국 파르키 게지 슈리타 냠레르 군디 동치 기첸템베 누버 뚠뚜 유지 송유브시 게유미만 투초 균레 오윤랭강키 오윤찬 짜러지 예니차 비진 토 슬로와키 총통 펠리길링니 탄 젠테나 유브시 짜러지 예 주시 시진핑키 구섭 총통 탄 최면안네 중국 탄 슬로와키 지외 종교를 피게 기체지 투모토 구유 中国超级斯洛瓦克超谈念图给克尼比做大企图梦文字开启习近三十七的特区铁片村一起起诉三米七八十多东瓦他不测托别国内国际个蓝镜严重切割定色多东瓦边疆用从他米特平论女局撒不索克空机一片严烈定色多东瓦盲心机制了官地东瓦老当这年中国谈斯洛瓦克之为初测托为批给了官地东瓦借钱对月 中国给用民满推错给斯洛瓦克给满推错他在这种同色起不他听住他的归所来给两名别人前年给克尼比五种年来了接听给给连前对于几松于不是帕里给领你斯洛瓦克他中国给克尼比平村尊重他当晚展念军队联盟界他用前年斯洛瓦克他中国这外与人批给也不用去蒙西定月 斯洛瓦克球技中国球探陈祖直系中文了兄弟家伯探偏村三系色的动画偏村仪器色的动画米特人论所客控给娘们俩加切尔动画界前队约计送约不是 集团图当组不谈盲团图四个话陆记心记起密码了相对说见你中国空战党了重者特别贵间开前行言中国空战党五年内罗家的居民阿库罗为参数罗西沙湾南极罗琴起陆记塔罗西给组罗琴中国心就的那给听爱主人西的赛给三国别家的唐林起个 中国空战党去中华以培训水军人力垂直慢尼给各级早晚演别三路塔马克思人路给盲错的话送这些的迷茫电话的准备批给给三路太空七八天罗斯以接下的自由为不是越级送越不是推着狂美罗着国就把西的赛给山东罗琴托罗中青荣幸狂气各体队罗斯万天 济南牌铁东克拉姆西尔东土面年为了能住的呢铁链起帮阔度普罗瓦塔铁济能住几年昆明土普罗瓦塔铁济亚美国的呢上海呢济南土越过月蓝牌了去最西部拉咱们过罗瓦塔各个车证呢八十元次年卡些过过月济送月不是西的赛季罗松就拉咱们新年罗斯坦中国娃中文听满钱的中国撇给给普久塔给克尼比中娃压出给不达撇给周围帮不起个月中国讲到天用所给开空所撇给给不穿瓦塔重开坦重四给那把你日行个日行月中国撇给月不呢中国空战党给撇给给乐观坦对不塔普给撇给特聚了西村呢中国空战党了阳行给其为责任给米干对不塔 中国给科比内催他推着给批给谈参头吧罗家尼给破给别特密切约了罗爱查过给团参神行给密切干约计送约不是他罗尼中国谈罗斯瓦清洁组呢龙我出去是个科委罗他中国谈罗斯在座罗言行进得出别当过了罗斯米曼三十党中央给接给主席谈给科比主席通论给中国给团参之那我谈中国谈罗斯全一部推着三别中国谈罗斯推谈南部公给两万七

0: ཁྱེད ཀྱི ཐོག གོར ནང གི ནི
1: ང ཚོའི དེ རིང གི ལིང ཅི ཡིན
0: དེ རིང གི ལིང ཅི
1: དེ རིང གི ལིང ཅི
2: ཉིན ནས བྱེད པའི སེམས ཀྱི ལིང ཅི གོང ཁམ ས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Tengye ki kaya ngu chiyo sumayi la. Takdari, kongrani nilam chawe to duya tona chimpo topse mi chicha deyo re. Kongrani payu Sichuan nei jang ne che. Ta tanda ina shigazi chongye benam zunga ya ni chonggyebje shu duwa la. Taji kurang chonggyebje pege shu be tuzu di rinpuji jodiyo zamba ina kurangi ta lungba tage kaya yaku jya nangye ta tanda chukyo gyochi.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dawa chungda asa shubi la. Shiza, yumitsu da jik pata nipo shibu cha je, yumitsu yinba yinele kuna la dawa chungda shubuduwa la. Ani, tatingi lezendi nanglo la yinna penchu nidi tsabura kangi kuna la ya jiri shubi nangdui jitu di yinba yinna shiri juu je, ani, kuna tengi la ya jik ngori tu duji shubi yin la. Talo lo nishu zaku la ya libe wuma ni ki payu yinna sichuan na yinba da. Tanda yinba yinna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Benam zondo tsu yonje, mutu ta shumla ki tsongde, ane shu zinje rwa, ane tandabado shubudin rishya. Wuma nila tsumba yinna, tongmara mangzo ki geta chuyo gawata, gabri koda chukyu pasho shege ki gyuru kyuwe gabi nele mangochi tuyansya. Ta loka xe ringde yinba yinna, kongi lenshu sosu ya mangzo da pata nyebyu jarje, pyo geyi yabuchi jambe ta tanda yinba yinna, korangi pyo geyi zangzangji shu tubata. Yumi tsangme yinnele gabuchiya gita benangi pomajigla ya gyurisha. Pyugaya zhongwaya thayla yinba yinna wumaa nyege, pyugaya yabuchi majaanwa yinna susu gyundengi jijila ya shukin chimbu tipki duus. Tangdo yinna ngay nindara ngi jingne gyabhar jangbe dawa sunzamji songwaya jila yinna nangdaabiyaba xie zhongs. Tadine nyendamgi tse zonggengi aja nyegi kamne tukyun tsuwe chuyogi gyunjuyogi gejit zhongwa tsubuda. Tukyun kandu jidugi pyugaya gyabche 통미다 총계가 유바다 주미시베 민지딘데 체바이나 코나졸라야 게제치와서 체제 벽의 장부 이스소나샤 하지 게리지 종아리야 문에 뜻디고 민도스 니마 찍 맞아바 이네레 남생 제도도 제자 양야 갸죠다 윤조치야디 케지무제샤 소나샤 따데다라 로숨점 소마다 니에 벽의 디네레 지찬에 낭다메바 차도스 코랑키 게무교신 사그바야 소시 파슈자 코랑기 자야디 임베이나 벽에 주주발라 또 우만니기 수구이딩네 간조 조용해 지카리요레 슈비이나 미카시에게 소소 격에 종이 초기네레 대 균조 모두 붙이제 예고마시 인제기네 주요레 슈자 코랑리아 빼 때만 저발라 아니 격에 장년 유비네레 아니 지파 닌다리 균조 체제 자야다 니고기 밀라야 야고 치야다 딘데 체제 아니 장매는 다 권한을 차시하는데 로숨 주디서 봐 아니 벽에 지찬에 낭답이 같이 신기 또 수나샤 다데니 코랑기 수비 토네로 발 게리 셴바 정도 유바 솔라야 직 빼져부지 된샤 섬기도 아 우만 얘기 딘데 수나샤 코나다 품이 와라 니니다 잡아리야 펜주 첨부 유스 마랑기 벽에 여보자 토바티 있는 중미 로그램다 카체도 자원에 요마데스 다 되균도 있는 나도 김도 추구 가족 유명이다 아 절로 가족 유명 내가 가르치기 유명소 진주문도 쉬주야 하장기 가부 유스 딘데 제바 있는 나랑기 벽에게 주제 있는래 니지래 마대바 야도 두고 또 쏘나샤 다 고난기 나라 윤도 시에 동주자 마세이나 표시에 연구를 이내래 하장기 가부 유스 다 대대 내라도 가바네 표시에 중기 유스 아 표시에 중교대 이나 규균기 벽에 중을 내자 간에 가부 두스 시에직 내 팀만 망부 년바 있는 시내 하고 잡다 인다 팀만 망부 장과 있는 시내 로장 시기 두스 소나샤 다 간다 내가 가르치에 대한 균균도 개종 시주대 이나 개진부터 시작소나샤 고랑기 다 단당에 있는 비징 세기진의 시부터 땅을 뚫을 양양 부유시부소 표시했다 민용어치다 동시기 유수소나샤 아 니먼지 고랑이마 있는 칠러 시아제와 조두이잠바 중민망부지기 공기 중인기 태동네 표시에 님부 동기 유부 시베 지는 있는 망조 수유는 시에지 동기 유저와 되시아 아 고랑기 내래 당도하다직 아 나랑 오차부 주스 때 내래 정이 시에라야 가부 유베 표시에지 땅원 예수나샤 시에당 차외 지는 이미 있는 미창매 태봉진제 응학주 제중과 거수인 내래 침부나 유수나샤 급디디 가조다제 무튜제 표시에 야부 중요하게 아 제와다 심슈딘데 립수수나샤 야구랑게 니마치 총가 나로야 수수령이 찍고 임베 시아 렘바라야 도야기 뒤주 메베 경기는 군담도 아자직다 아주지 대유가 통도이잖아 아니 군이라 사실 렘로 세바다가 군이기 남세 로바체제 링가 친소스 그때 제수 있는 공이비 사실 총강도 키용도 있는 공기 동적 아무 최대체 이거다 동제 통해 쇼라 이거 있는 진주 문제 시에 대비 있어 담아서 균도네 아니 중미 편중 봐라 바로 서로 지기 위해 다 공주 제와 등금은네 스무차 유수나샤 사구비 빠남 정도 초와 근대도 깨지지도 있는 우만 얘기 중미 미응하네 야부도 사제디 미창마 스버상라 심적교부도 왜 말하라 있는 초속속기 소나디데 지티기도 수나샤 다야 미가레 나랑라 칼레 크게 민두가 스케치티기도 칼레 유바 아장자시 두궁을라야 냥바이나 기부지라요레 세와데 덴바마르다스 코나기 담비에 자제 수능기도 타고나라 쯤바이나 로직 샹마숨게 촉주쟁하네 퍼유라 마우에 급수 니만 니슈다 뇽에 급수이나 니마 주정레 되고미바다 주주 망치와 임베이나 베남 정도 되기스 타다제이나 우마니 나스네 베남 정도 임베이나 소소르 니기 퍼유니버리야 지기유스 소나샤 하지 벽에 칙지기 리바르 동기 바다 진열이야 땅왔다 윤종지기이나 잡이 미리니 와라 제와서도 땅이었지 롱우 규정의 임베이나 강조사도리아 시작에 우만이 벽에 지성도 체제 신유 정유도 찌왔다 공기 벽에 장추부지 균지에 잡이 미리니 찌왔다 심지어 죽이었지 공기 초왕률의 임베이나 미리가기 망조 신주 주고따라 공부직도 찌왔다 노심 직도 튼지에 지도된배 조사르바뜨 심바디이나 세브리아 통토바디니지 타고나 머신에 딘데스 제제 저외딩을 타르토르 튀 미망부지게 도나나 딘데스 지도이나 이자직 저외딩을야 띠부딘데 베게 도와라 딘데기 띠부딩을야 용제 아니 미창매 아직 대외야 도나 침부 톱제 그런게 띠부딩을야 아니 표시에 다야다 샤브 처비하다 접두시 한번 들으치하다 벽에게 남네 가지 승모와 쳐다 베리나야 들으지 시도 이부 있는 미티외 망외 즉 잡을 미리 바르게 제와 서부유가 통야다 미 패배 수부 토네 로와 소소르 니기 심난 로려 대주라 갈에 카부 인베 레가 강식 균중 체배 증기 있는 타르 텔라 게가 토베다 넘버티 세브리안 통도가 된데 지촌수 심로 인베 있는 코랑기 띠꾸이 띵라야 다나외 송시에 동부지 류기 인라 나나즈 핸드직 세나도

0: kirang ne khen de be thun
1: kirang ne sen de be dam
0: hang jong zhuo ling
1: hang jong zhuo ling
2: sge le ye gong kam sa tan de ling ye ne sen gu chu bi le zen di ni zhong ya long jin yin ti ji ge le gong pyo ge long jin ki hang jong zhuo ling xie bi le zen di yin nga ni ting di le zen zum ji tan yin zhen shu ke mi ma jia su yin ti ren zi na ku bi ling ye ge ni lam tu 평정의 시지총기라 시의 통면 종기 자주 난이 캐다 소종 칠리의 냠래 관계인 긴구루와 这些网络단조林徐비낭团体规制学院唐도王当然给提你动学院给到主播了냠래看的年终奖励了没事唐不嗯弟弟这把没有做过明啊这些给他嗯提个的马上年终给个这냠래看的这些做了没事弟弟
3: 明啊，今年个了，等你开始个了，明日拉些的，人家把拉说的，明年空白东西给切多，等你，他说他开始明啊，这些给，开了个路了，我这马上滴滴滴滴的呢，滴滴完了，等你他，可能，先给他叫叫他，听想给叫叫我了，听说他的家接着，等他这个我呢，就在那明章，我就我对住就好了。
4: 啊，那是嘞，
3: 都够了，
4: 里面个钱多么些了，我都够了，我就我对住就好了。啊，那是嘞是。
3: 다 텐제 응은 신 카르카르스 타기나 텐제 응은 지에드나 반데 요래 조보 다츠디 반데 디다 인티르라 이 카스가레 종신 베그메리네 슈샥 아 나슬레 디지게라 티니 츠디 다즈랑 자그와르노 츠디 다즈랑 다람즈 싱메기 같이 다 메보 담베게 수주게 같이 딘데게 다 카스가 라자디 다즈 다노스마 지베스 자치네 갈라투스 이 고치가르라
4: 아 다지 롱부신 베츠 다젠 츠디 캐주얼 카르나
3: 다츠디 차 자지 마레라 다 같이 다츠디 티 카스가레 촐로치 리기 간라 지게 와르 자치 촐로세게치 주모치 티다 텐스 사티 사 주모치 야리야 투스니치 다츠이나 투스게레 이네 부스 진지지 투스 갈라 다트 제네 갈라 다 자츠 신장게 같이 티르 츠 때문에 갈라 티 쪼보고 카스가레다 출라 신지 마레라
4: 아 네
3: 츠디 주지 마레라 츠도 주에 마치 데네 니말라 주에 마블 니메가 벨라 샤바이 되나 츠 카스르 샤샤바나다 딘상 은제나 출라 마시나야 이제 줄게리디 코치바르 니메가 샤트다바 니메 라누스샤나야 슈도르 올라 도스르
4: 아 나슬레스
3: 다도 디테 카덕데 누바요 셴다 메작
4: 아
3: 뻔냠다라
4: 제스지 규브지군에 신 용다 용고디 컨트롤벨 나나즈 텐제데세
3: 티송유로나 또
4: 디어반 바데이네레오 베디츠
3: 카디 타디 바디 타투스르라 다츠니니 에 바디 오레 벽이 다 바디 마 인테나라 마타 자나네 마니 지지게 누스케네 티니 야 고치가 와르라
4: 아 나슬레세
3: 올라테 또 딘데스
4: 차르지 난즈 롱브랑도 바 지그즈
3: 드라 젤다 시가제 바다 티 나주게 바조 나주게 바치가 와르라
4: 아 네 레슬레세 디 베든 냐나 주베디 당과 김세 카르나 지 망료 간네르야 베코라 예주르 여러분 에
3: 타 망료게 카네메시 시 파게 제주스르 라미사게 딘데랑 마블다 코 쿠나니 약 가주잼네 갈라 지 지당게 파티 잠베스 주라치
4: 아
3: 잠베디 다솔레 약 오스 주치 오치 거를
4: 레슬레세 타 단도 주디 민가스게 존교르
3: 라레라
4: 타 단데 듀리 미 대가스 페이지에다 뉴엘로 주스나 세브르르반
3: 나레르
4: 레게 럼루디 컨테이너 지 소소 디즈유디 용에르벨리안 지 덴자 덴자 디 용에르베 컨테르벨
3: 타란 티레라 덴자 진 시가라 가서 타 덴데 소보고 코드랑 그 뒤저 연나 다저니 다 디리 신로 마저 강차단이 니불라 차잖아 디 요르레 냠레 칸디 불라 샹 마보지 두릅치니 요르레
4: 아 나
3: 두릅치니 칼 디 우조스 니케 같이 디 사베스 나카서
4: 덴데
3: 지네가네 디 총조카네 카카 찍디기 넣고 신게 유교게 남자한테
4: 이제 어
3: 티자상 총조 디랑 자상 디 유교게 남자한테
4: 디무지 총조
3: 무지 총조디
4: 아 네
3: 라틴티 나로 틀라다 미 마보직 샹카사 간 드립치니 요네다 같이 고조랑 누르 다들 냠레카로 용디자바 나저 뒤저 칼라 용주나야 에 소소게 난게 내가 되었던냐 자 내가 지나친 야 난게 내가 차다 주 나자야 냠레카로 용을 내가 지 두수지에요 아
4: 나서지 아니 간들다 종주다 타니 변경되지 벨레
3: 나래래 타 종주 니 나로 슈크차르 니 나로 제라 맞은데 다도 차가 땡게 군다야 종주 시다
4: 춘우
3: 가스 어떤 내가라 야 누수 가스그래 과이디다 두슬 쿠토알
4: 준제데 자도가네 뇨니 망고에 또
3: 그래라 자도가네 뇨기 알라
4: 아 나스네 지난 젠다 젠제 호르 징금아 주비셈제 요마르 바
3: 징금 요 말라 제가 마주 구셈제 코라 요 말라 다존이 자다 띵 단스그라데 나네 저 나네 달라
4: 아 나스네세 저시주 시그제 계기도 바리
3: 제실라 다치 뒤에다 찍고 누스 다서다 찍고 남산 콘친 찍고 다서다 찍고 친데 둘레 자베 다 같이 소세 기카세다 찌지다 메라 샤군 코치 디자바 튼 그 튀에 고 튀고 뉴뉴로라
4: 제네
3: 제네
4: 다든 제지 로 조스 균이야는데 코레 벤저 용보가네 이네야 시균가네 컨데르지나라 야르 오친여라
3: 타 오즈 세가마라라 타 티 로레게 찬염 용밥 들라셔셔베드나 용밥 고랑을 찾아서 티 숨주주 된지 요구할 또 뭐 고랑 찾아든 티자 다가 요구할 때 맞아다
4: 뭘
3: 맞아도 저다 미직 미길라자 이나레 두습 찾아 삐잖아든 냠레셔 간다 타노스 저또 뭐 고랑 할라티 맞아 지저스 되고할 때 숨주라도
4: 자도 그게 다 계산 장면 쓰지
3: 계산 장면 걸라 티 저자 되고
4: 아 고나서 리미트 게임은 찾아든다 마시데 내가 용 문윤 리지드 바디데 야 망더서 가제즈리 고챘야이나 리엔데야
3: 다티 소소기 타스카스가 김장네 줄라 저보 김장네 줄 조기라 카실라 차샤브나 치숨 라츠 카실라 치니 라츠 틴제 다지단 치니니 마차니 말라 로라 용바
4: 아 네스네세 알라 아니 코나즈 근데 벨다 니마네 라신데게 강신 이제 디 용겨베야 카제디 고네 장예딘데 여러베 근데 벨라
3: Та дацу нүрү чадан лап жау дяган рейла. Та тигцу-тигцу да пюмеге гаджи ти таас инэ орэйд банды дайэди шүг чаачик тэнгэ да шэнгэ юарэла. Маши гуран чабцу шэнгэ юарэла. Йондюйны чабцу-чабцу шэнгэ юарэла. Та кэ маши юарэла тэн дацу ранг нүрү гэгэ та тэнжа ранг гэгэ тэн сумзу юарэла.
4: Аны гэгэн юарэла?
3: Юарэла. Ти та тэнжа ранг лап нэгэла та мабожик лопчуга мабожик дэ юарэла.
4: An diesel jirir ba ji chola da so zimi so gyon ji ai leng gen so ji
3: jirir ba jela
4: kan sin ban den ding an zu ngumir ni shu sha jin dir ba
3: jela da ngumir ni shu sha ki tarai na ti ni ngumir ni shu sha ka jun ji ba ji ki ngun cha cha ba na da ko ta ma jun ji ji o chi ko ti ta ba ta mi ma bo ji so jong chi o ra la ta mi ma bo ji ma so jong chi ti ta ba ti so so ta ko zo la sin ma lab tsari maashi wala tini ti chigiyo la kodoran la geja chini tat nga ja nuru zoraru lega chini yundene dena kyo cha doyo yo besil yaa soso ra nga la ya ki ching na ni soso

0: シャインなりシェコンズウチコンズになりかもじゃなとすぎべるだ。あ、なすれせ。マンチェ、なんじ、トンズダグネリ、ラムジトンズセンね。ジェラムジトンズレリ。たまちゃち。たトンズディンネチャジャネン、ゾシンレルベラ。だ、たにんなろら、マボジギョアルラ。シンバヨアルラ、ジョバヨアルラ。ヨアルベラ。ヨアルラ。たティ、たとシェンキ、シャンマボジドルプチギョアルラ。
1: 디 네베스르지베 네베르라 디게 제벨라 네 네베르라 아 네레레 다젠 디게마 네베지 슈고 네베르죠레 제제라 아 네젠 사지 칸다르 존디 난공 사지 카스네 제벨라 제레 타 존티 샹 마보시 드룹친 드루 네베라 치코라 치죠레라 아 네즈 응우지 존스지라 올라 네베 치죠레라 아 네베 존스지 올라 아 네즈레세 요양 디디 컨제 요벨레가 용서디 소레 카르 망조 디 콘스디게 오즈 레르벨디
0: 다디게 다랑게 소체기 나로게 뒤뒤라 차샤바이나 계속 자랑이올라 아 나스 간다 뒤즈 준비 쉬고 용벌이라 뒤즈 준비 쉬고라 카든 니만 남라 차츠서 디용거 콘즈고 니시네미 테린 리 용보소가 좀 뭐야 야버리달 젤 뒤즈 이랑 완침 보세 젤 소스 뒤즈 요 다드 노스 용치 소스 요기 딱 가서 김장골라 차샤바이나 바조 베이지 동예기 젤라디 니가 미사기 그런 용기라
1: たきらんげたんでとんぜべしゃしゃんでんだあるばるのよりでねやんじきばんでんだてんじよりだちきまとんぜしんべがんてんじやめんとんぜでじきべさそやするてんじこんぶしないのあやらよらたさむろなしゃしゃばんでんかすがれてんりんぼしきたちてんたれぎだてだてぱんでまぜだてろんのちんとてちょてやるたんじゅじゃでやるたんてろんてにゃのすしだしえしんだ
0: いなれ、プグサジェシンダーイナ、キンジェレがたんやけ。サムジュクテイワンゲ。タチダンネティサイネ。ね、トンレディ、シュクチャジワンガントディザバ。ワンガラツシュクチェドトンやけ、サムロイヤラ。ワジル。ディタワガネスタインディティシャヤ、チャワディキョチンバルバ。ラジル。ヤトンゼディガナズトンゼディミ、ダギセシュジタ、ギュザンビュザインブカンシリヤ、ミリグラシソレラソゼナルバ。ラジル。あ、ナスラセ。アパンディジタバチェジャン、コナズアジャジゲソルタン、カゼナダツグル。
1: 치단치에든 니지 니가 난다 니만 일라 치단 찾지래라 찾지래라 아 네스 반디디 좀 바세션 카제즈레드벨 반디디라 타콘 잠징 니 니즈야르라 아 네스 타 타츠 드르 찾아보는 하 좀디다 바 반디라 나비다 치가르라 아 네스 마틀 찾아 콘토알 찾아 직동 찍어르라 아 네스 네 다디 잠징 요르라 아 야 거기 주지다 도바 주지다 가서 가는 저요르 아 네스 네
0: 아니 디엔디 다 다야 디 디제멘 롤 디즈 링 제발 링아요 다 디 타우스나 다 디 차단지라 드니마 십시 락도 레일 아 네스 예질 숨게 배 차질 에디 타우스나 다 숨이 알아 네 보시지 아 데니 체도스 아 알 콘즈 지 차차지 디지 오르 타우스 아 네스 네스 아니 소저 단데 명예 잘 소저 다 그러지 발
1: え、たつたつそれ、とんはるちがわれ、ちゅのちょんとする。それにやるちゃん。ああ。たにに。あ、インキジェンジーでしょ。俺、まわちきちゃれ、うざべんじ。まで。俺。ああ。ちゃぜんなんげけだ。ちゃぜんなんげけだで。お、にちゃれ。あ、そらほらにやれ。ああ、ね。まわちきちんばれや、そらにやれ。ああ、ね。そうでてんだ、ばんでんする。じれなんぶてりじわ。じれ。すぐにげ、てんでじゅやんろんちんにんちんちきぶりこん。
2: 벽아룬진키 강정 졸린시빌리젠 비상타가 시행이 샴라 모듀 낸디글룬진 레군기 치리리젠 샴다카남 세로나

0: 天南不错，天界古看上，想了集团错别，都是点不足。感觉人不三百别别，越级别七点零千学艺，提另外了难说七分创意。我有提总体，七本体，中看松于点松切别，过些热闹。全面研究土壤三百亩产，田间观看上，我们每头人脑去研究吧。AI 这么一，既然呢，年年准学别来产生多少个数？轻松土管理，中国脑区识别作用器，传达人心器土管技术。若是这些技术，准备每十年每十几，每土别特切的，让俺谈帮江苏给我谈。通过纳采图，各位中看起我才对于。记录你当下面你说，在送了到我厝边去处理，轻松土归去，各种木头也不解决。归拢解决，当我是老松时，提前开谈，轻松收归去，轻松引导军警谈，特别当我谈，军人辨别，就用太用钱不谈，传达人心去，木头钱不送去，组军连接，木同出你合作，立住钱吧。有机器将到军前面板努力生产，加起单话。每个成员去来玩体验，我将所有准备钱去。能说吃捧场去，我有铁总图。其最上人忙不是板板去，其他全都内有。二生韩苏木，乌拉尔多加着你，快二亲前面努久了又不谈。若是这些改了，里边着不卫生去人情去，果然呐，让你精神去，我将运用了大型图。听了他官参谋起步也不谈，自个弄出团队，可以三道都给我谈。个皮头特别牛个样，其龙气弄不谈。咱这顶头，咱他多来几个明白，弄路七怎么算呀？下是铁怎么去，解不明白九个月。提升成绩去，七军解军七水谈，最终各自七水给三公司应变完了。我有铁总去俺公司，七什么七处的处就是短语不谈。新找把七九十一团给他，昨晚听了七龙去，那是泡牛鱼。文身去七点七星图，俺最讲，那是提大了，卡点就被特区变了样，龙族差不是急切。姐姐对面的那所分个多几些鱼，他也加出特别七单的短途，每日年每日牌，七过七九个，特别让吹些七八的，七过七九七个，咱们为了熊人说过不谈，熊人说法的年七个七九他三公一年他过我谈。他多少钱去？今年四个个月，进入七东国家，国就看我老二三年天。七岁熊人谈不得，五岁人提住月。七岁熊人去，忙些努班往过吃去。文身谈，连若去加金去年，七面托咋电话谈？米几日事儿，在吃面时说的，千万年不是。你们你们差差别，数不八个讲对不谈。光我年头，七龙谈年，你来三个月。熊人下东，突击。每日几码都爱用过，免得浑身去、浑身去、胸腩所谓来了时，为记录七东国的国主国短路无尽，人体相当突遇。我们给破三体，六在强求不系统突遇。三体吹过谈，星座吹过擦着我眼，七姑娘嘴脸，听我民族长可写给，到我济南新年来个七个月。他家吹过去，年就喊咱们来过个面。我牛铁总，六在杂谈局给局长宣布温度数亿。咱们看图算呢，提高我将建图有图。七六年，郑州最南是引了铁外江，前面中看松雨昔日及些雨。明儿我要铁总图七追熊人，交给准心不谈。既然他吉林阿边送去所几十年，七段熊足迹，给七追拦着吃的。七追我去送去出去时，我还怎么才有规矩童年？我给开车加起阿样，没心不念，加起十九牌牌雨。温度数亿，第六暗处，特东七转熊人年，四转千年，七十亩七处，具体七子余。我把七八单呢，花了千七些，才转门头天，我用天气如巧阳年，就这个人不是。今天那不错，想了亩土地，新疆给周边南山村年，如果为一万古色有十八天三热呢？新疆去，穷苦十天重最小吧，亩不是满村的路局，把这里，闽南米来三余，小白你选人穷砸蛋托。铁布出格，我将其出别三道都给我谈。卢局谈大桥南，小阿不念浪的，小白你写了瑞西语。日错南，特东你来三没把单拿我谈。精神去开会是怎么谈？今日预备送信去，拿车定拍去，个别写单拿了。你们铁给日错了出别，说是用人心写行业局， 신칸낭리 쇼세기 티심 항왕토 투와타 신칸키 치르토 유거웨 참도딩베 총주의 슝람토 나와기부 참참치급 긍지타 송신낙체 자타 추진제리에 초비 차이의 농출심어타 제바더부 통규유바타 리조기 과외 나와의 총디티 유거와 민용어시기 이묘치비 유초지도교류 신장 이리 하사랑경크 티기스 종종의 툰디 샤르 참기시 텐션시 외초수 규바타 리규 슝람권에 리마타 니숨 잠께와 슝람키 예유 니수 숨신키 낙체 통급 칼라 다가 총대 충쿠 시티에 총초 주기유 람타 지리 굽주 잠규바 추주 니 학잠 고비유 충쿠 시티에 시바니 하사 시덴키 게이나 시디 디뷰 튜인바타 보순 나람키 장외 준스타 팅은 나위 총례 루카타 쪽바 깨부치가 규군이기 사치식시 통매 충고시 대주 수균기 신카 용세리 겸미비 깨부 쪽바타 우순 나람토 강타마 규케 남년수갸스히 시슌기 니치워 쪽바 대외 마외 군가 티가르 시차바타 서버 뒤제기 마와 군가 쳐러 야크시오제기 충고 순태디니 창매 군투 촌내 치살 교류 열두 내부 지급 굴난 되바타 군투 신칸나 두기유 중구 시태수 유배 쪽바 최 되내러 비춘기 하사지기 캐주 덴바마세 산내 티게 투모모 인비 조준 지리 경외유 토산네 정주난 대치 신칸시 지시 가소다 남바 자와타 사수의 투수 도어 홀로도 주와타 남칼 지미비 투수 고오디디 대치 남케 가소 차 침침도 초 리주토 대칸 중급 쪽부츠 사제티라니 조준 교치링기 유바타 탕신타 송신소 주신치외 신제주기유 균동키 빵리 캉바타 민저월 충쿠 순태이 신캉나외 제냥베바타 태갈 신캉카시 제티 중시딩와 경외타 경외와 춘감입키 중시제유 경자니 보르투튼베 청디니 창무직수미 캐디신경베 투졸체나 신캉키 철롱과미투 산에 티게조 别当作司机，新奇苏格斯居特批半年，新康乐龙果吹送突击岁月，新康给托个我听听去，咋讲给予？抓不出康别托个面咋地不谈？再以在我前提是个点头动了谈，出说吧，康别难去吹这样吧，滚去吹送我，要对你我过不接七个月，且去康别托给四处小王问过吃鸡。他这名男的，抗辩托我图，正面见起敌心所，除了这座千年石柱塔，则寻铁卫离别过年，点头动个雨。大王阿班，离个穷苦时铁柱，叫出人心忙都听不谈，经常场面抗辩托我听听都有。最新了人民素菜谈找我谈，托十年土的气度个，咱是全部得不新看题，还让人穷看他两只土鳖，创作是不细心推了我讲都有雨，而君自认他。女主落住，孟叔人谈起个，推磨磨音别，娘舅提起，随军创作二军训练去，舅都得不如舅有。中国陆军训练去，创作常见谈。中国随军创作，中国常用美食去，天天创作是音别，穷苦十天创作他牌，麻雀心里，出别扛把大把喜剧孩子，年差千百难。落脚孩子去，陆军点别，新康明年我是预备，天阳一里龙胸土，年差也不千百。新切组织时事，创作难图、抢抢图，举个其中去，生活得不错是亲戚，又不是。想了某具体，从文部中年中看更多的，帮不起别过些热闹。记得准备从文部抢文书，沙头龙部从文书谈年，除了狼龙图出新语，从文心情出将培日让用看的更这种，全给想起，伢的底部接不他，虽然白白自己是没那么多钱呢，谁多给？中日铁道忙不出个二盘穷粗穷骑行雨，明儿落起堆积的崇文部日出街上落别推起时，中日你崇文部明山图月别日日行时，铁大了日出美景拓展它，差人国别开去点别，崇文部中看这趟南去路子开清行时，崇文部出南图才堆起拓它，遥控人手数给查高位。落单去，记得出不念，改别牌。中年出门不谈，开车念，全几张不谈，不下张不，看完张不，哈个张不说，张不出来做个月念，出外间途有的对狗去，查明出公所，廿日提给别军警七个月。 nye kyu chulam tu changa shikshi ngan kyu di chong kyu cheba tang chung wu chega zang nye yi king bie tu mu mo yin bie zhung kam zin chung si du yu. Di de bu zi ju ni le labor chung wa si mo yin. Kyun ge xiang, xin jun chong zu chong mi hor de ni mi rep ni mi rep par cho zham tu cho wa gye wa ti cho gu ki zhung kam po yur ki bang bu che yu. Kwan ki, ngo zhi cheba si na, tinga cho to ni nye sung che mang cha bi gin ki. Chong wun bu zhung kam kur yu xian tu qin bie. Zong Yan Yung Tu Song Wa Tang, Ta Na Kyu Zo Zan Mi Du Zhou Wei Cham Su Lip Yu Shi. Zong Yan Tun Gong Song Yung Tang, Za Qi Chu Dun Tun Gong Gun Tu Ngang Pei Ge Zhu Yu. Ge Li, Zhong Kam Tong Yung Song Yung Jie Cha Ji. Chong Wen Xin Qin Ki, Song Yung Le Tun Rek Tang Rinpo Bi Wa Ma Se. Cho Yung Li, Cho Ga Nya Su Tang, Nian Zin Mi Gui Bi Song Yung Qi Dup, Lang Lin Dan Yu. Gang Zi Zong Ki, Ta Dong Chu Lam Ki, Chu Ji Chu Ra Yur Gui Nyam Sui Le Cha Lang Lin Dan Ni, Nya Lam Dun Jun Yu. Cho gor mang cho gyang, cho gor nya song dan ha, zhung kham lar sui le tuy na hur da xiong ni, cho ngun bu zhung kham song gyong ki, si rim dop shu su yu yu. Kuen ge xiang ki zhung kham da gyong wa, zhe ri ge ki, lo shi bur cho zham tu, jia song qi ba ta, gor song le shi ni, kong ki le ge gyu nam xing shi. Zong ni nye chu ki sa lo be, tu zi su kong ki, nin dar gong xio le, sa kong shi bur gor shi qi ba ta, zong ni qi lo zho lam song gyong qi ki yu be. Kong ki zhung kham ki, po yur mik tong le zin chung yu. Tienga chulam sa gui tu gyu ba ta. Chu nyo ba, ke nyi ki ken ba, zong nye guen ba, chu zi guen ba jie ki nye su tian nyo yu. Wen kyang, ta jia chu nang tu nye zi na cho cho du qi gyu. Zong nye nye chu gi sar gyu gup zhen long ki hien yu bie, chak du gyu bie chu gyun le ka die cho gui ba ma si. Chir ju bie bo mi bie ni mur, kwan zu ta dong rang sar lu ba so ki gang nye che si. Gang zi zong chu du xin zin chim zin ju kyun ge chim zin su chung ki, gun zin du chi bin ki. Kyun ge chu gyu tu tin ka zui gyu mi se bu mi gi min du. Lo dar zong ye nye chu gi sar gyu be tu zi su, ngan cui chu zui ni su zep si yi, nye du jie sung ta, sa kong shi bur gul shib chi ba ta. Chu lam ki, chu jie de shib che lin chi ba. Chu wu gyu che ki, gyung do nye cui tu do du, kwang du chu ba chi ba. Chu wu gyu cham che ba so ki, nying ke ngwe mi gi nye zon nye to, che shir chi ba. Che mar che dong ro gyo cha ju bi nye, zong ye sun che ge lin keng du chi gi yu ji ta. Go zi bin ki, Kwang to kui ki mang cho ta. Tang lang ba rang gui ma rog diop le tuan chu shu ki yu ji xie ba shi. Rang chung kam su zong ni sun zhe tie zam to bu mi bie. Mi teo la di ni nye chu so bi ta lu zhu gyun dian tu chi ba ni. Nye ri ti chang bu mang tu dong we che teb nun dian si du kyu yu. Zheng si li nguan bar. Mi nye par cong wen xing qing ki cong wen bu nye chu tong chu ni ta che wa chu ta sa ye si lu yu. Gang zi zong zhung kham kur yu ju zhung dun kang ki, zhu rin li xiang zhi ngo zhi qie bar xin na. Chu wo ki, zha ding, cai lin chu jie ki, cui xib cai lin tang, ging wen rik bie bie lin de xib cai lin sung zhi qie bar gu. Cho ga nya su, sung yong le tun bi cun. Zong nye tun gong ki chang bor, jie lu nye dong gya mi zhu mi nye lu sung yong ki tu gu. Dun, nye dong, chu gya nye, mi nye, dun zhi jok sung tang, song dong ngap gya par pa wa tang. Kyu zo ki, chang bor de ngap zhu lak zang par yu bshi. Zong nye kyu zo gyun tu nga lar su chung wa ti, tu zi mang bu si cho du gyu bi che gyu yi wang gu ba ta. Zhong zhong ge na so, cho do cha chi nam cho zham tu nyam zum che ne za ta. Chi u nya so nyam ne ki, zhong kham ji ta gyun che mi bar tu gu chang tu qin yu. Dom zi che bar si na, ji lu nye dong gya mi ni shu, zang a lu lo ju par cong wun bu, dap cha rik sung jia sung ju so ji par mang tu qin ba ta, lor de xib che lin che be chu zi ti. Chuk ju lak zam sim ba ta. Zha tang ki, chok du ngo ki kyab zi gya zi dun ju tang, cheng chung chu dun si yu. Ta zi zong nye nye chu gi sar gyu ba ti, xin qin qi nang tu gya zha chu bie zhung kham ming jang si du gyu yu. Gang zi zong ki, zhung kham rin nye yu gor nyam zi ding sab che gyu gui di dang nye, zhung kham ki bo ti mang cui di zar gyu wo che yu. Lo dar ki nya le, da we tu zi su, yu gor wa mang bu yong ni san nye ti gye se dung tang xiang du so, tuan le pi gye le gui di ti bie san nye ti gye mi si la. Zhung kham ki yong bop chung yu. Nyu shu yu gu per gu chul gu qi bie zong nye ti. Sa tu chu wu chu, ting ri ri qie ni min nam le za tang tang. Chu wu, chi wu, nya kyu, pu cha jie ni kher gyan tu. Nye ba si dian ni, min bar ji le ji ji ki ci so ki tu mu ji si si yin ba dian yu. Dong le nye wa ni, tar ge zho we par zong nye le wa le gyung do qin pu chung wa ti ni zhung gu xie bie zu gyung ki cho bu sa tu xia bie sun nyam bu bie qie ji xing shi.
1: Kho le di to la. mi tong ju ru jiao ju zam cuo a ge xi yue xian dan mi zhu wei ke ran ni ti wei ya fu du chong suo sun nan bei tuo ni zhuo ju tan suo sun nan bei tuo ni gian ku ru ba 소스 남비

토니 냠쥐 소스 남비 토니 타쥐 소스 남비 토니 가시 소스 남비 토니 북두 문규르 치도 비붕치 키다 냠두 중국 디니 저니기 남비 토니 티럽지 문두 유와르치 中国南北铁路线，中国南北界的北部线。

0: ཁུན དོབྱེར དོང བ དང ཐར་ཁེ དོང བའི ལུས སབ ཚུམཅི ཆེགུ མིམ་མ མགཔུང གི ཞི ཅིན ཕིང གི དུས་རབ སབ ཀྲུང ཁུ ཁེ ཅུ དེན པེ ཅི སོ རིང ལོ གི གོང བ ཙོབཅི དུ ཆེ གུ ཐ ཡོན ཐ ཞི ཅིན ཕིང གི མགཔུང དོབྱེར དོང བའི གོང བ ལག དར དིང སབ ཆེ བ དུས་རབ སབ མག ཐུན ཐབ ཅུ གི ཆེ ཤོ ལག དར དིང སབ ཆེ བ དེན ཁེ ཉེ གི ཐག ཅུ རང ཤིན གི ཐུན ཉེ ཁ དིང སབ ལེན བ དུ ཤི ཤི སབ དུ དོང བ ལོ བབ ཤི དེན དུ དོང བ སུང གུ ཉེ ཐུ བ ཆེ བ མ ཝེ གི ཅུ ཤི གེན ཁོ ལམ ལོ ལག ལེ དར བ གེན་ཅི ཐ ལེན གེན ལོ ལ དེན པར ཉེ བ སར ཅེ ཉིན དུ གུན ལོ ཆེ བ པེབུ དོབཤུ ཁོང་པོར ཅེ བ ནུཤུ ཡུ གུ མགཔུ ཙུང ནེ ལོ ཅ ཁོར བེ པེ ཐ མིག བེ ངུ ཇུར ཤེ བེ གག ཇུ མགཏ བ ལེ ཁ་ར ཁེ བ ཅེ ཅེ དེ མེ མ མགཔུ དེ ཙམ ནིན གི མགཔུ ཅེ ཅ ཤེ ཐུ ཡོང ཡུར ཟུ ཁྱོང ཅེ བ ཐ ཀྲུང གུ ན བེ ཐིང རབ ཅེ ལ དེན དེ གེ ཁབ དོབཅིན ཟུ ཅུན ཐ མེ རི ཁ་ ཐ་ར གི ཆ ཆ ལ བུ ཅེ རེ ཁྱོན ཡོང ནེ གུན དེ དོང ཅེ ཐབཅུ གི དེ གུར དེན པོ ཁོ དུན ཅེ གུ ཤེ ནེ ནུ ཅེ གུ དེ གུ ནེ པེ བ ནེ ཅུ ཡར་ཁེ ཁུང སིན ཁབ 계용산에 제동 메지토와타 경진 인수 보았소 개된 리진 레미수 처비 유고와 망부시기 기왕 고유 첩둔라 르용 제바피 유고의 탄도 개된 총라라 심세타 수준 링내 냠내 제초고 유바시 모두 제바르시나 진중 회토 제메 유고로 제고 배지 녀리리 찬용토 주범 미팅 친이 점 심바티 남균리 문세 되베 망도 진규 시도 중월 시기나 열진싱 사네티 나수 첩둔타 계된 총두 세미 조선 유고로서 레리 냠치 강리 제니 계된 냠네 남자 숨줄 학점 되티 링네 등공타 유고로 제주 송지 띵습 제유버시 닝샤 중위 총기토 디류 야센싱 사네티 까마라 따와타 첩류 제버서 제주 남바르 민디 세미 유고로 제고 접단 신바 빈니 유고 외 투민기 제다 링네 유고로 냠네 제서시 고든 제유 까마라 따와피 전종 교육이 당통 선조토 제단 료양 도서타 미미넘주 로위 집뉴소 모자르 시베 제고 망부비니 초 강지테니 유고르 외냠리 표숨 소수당유 낭소 보토 총기르 다마오 종토 야센싱 나다무이 제고 접단 신부비신유 유고와 사탕도 좀니 전에 되게 유고르 제주 균퇴왕 펄교 구지 제유 보토 총기르 白领纳达木行列团列领土这人那么出去特别越境阿蒙镇都尼提维扬闽南基托南前不切越行的就是他即电木切越得救镇都的杨国素越境大巴南基大巴价格贵行麒麟大批恰普瓦达的右边在他托基在镇基牛在他卓心抗力文巴切越我这些巴的行呢他天基纳达木以切过提到我这边进去行宁巴拉云推进宁巴他人类与国他吕在在镇
1: 从对在就借卡全部送去右边，如果为战斗了打瓦他，撤退了打瓦，从对开头就把锁，在他人类给一万出手，两日结束右不是。妹妹大姐去，俺就老爸了出几级；妹妹不几级，俺就六不出几级；出几级去，俺就出这两把棋。差不多右边这就一，母鸡形式，两把的棋。
2: 미지키这样写江浙切磋。扬州人民只有你，恩济点点，扬春喜气。色出康熙气，与其闽南共我气。
3: 明治抗战，军机也解党，推蒙古边的，中华明治体，缩在南沙党，独秀南沙，热望南沙建议。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쯔 퇴바
0: 셰쯔 이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퀴미 케쯔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생글링게 공캄사 나나초 응얼균시 미리 양년 시베리 제레제나 전종청소 나니 팅디리젠키 조경버 게주히 디랭키 리젠나리아 괴메 조그나부처 모지 축세 같이 냠주신대초 다디링을야 링게키 냠람토비규 모지 송세티 의장규기 개주된피 고세 초부치규 제당난게니 전라타 단신왕물라 지규라 논진 좀 말았다. 단진 라서 제시하.

0: 시나 롱부 시리아 김뒤지 예바타 김뒤테야 파지라 추구 만자라 마미 부지 장례 요마리 김뒤티 싱그남 로다 레본 키세디 된도 레버 텐지자 도주 용용 메도 로테야 파티 심소 레본디 사미 마스바이나 디갈야 된도 도주 유바시 소수 민도 삼디 레본 진지기 니망보 샤바시 닌시나 레본티 닐야 신헤 파자 제진 갱이 접디 대비 미티 레본티 추르송헤 수럽 지급 레본티 쇼티네 토지시 나체다 땅농다 녜켈이야 닌송기 춘토 틸린 체초 지 양니 양도 슈베 미티 콩춘하 최기 로다니 된도 남세 더노 최기 나라 양고고르 통지기 틸린 체초세레 dukja chugi ngāla ya tīne kandre si che tūpam si chugup ribong ki tīnga nē kē ki shīnga sēba di nye nō rī chīnji nye kē ki shīnga tēne mi sāwa ma sē nye nima sum ki nāng cīn tū tūpda lō chūki kō nē jīlēn dī yīn sir yu yu ba si sui yung si yang yang shū mi di sim lī ya tū ribong si ki jīlēn chī ju si kāla yung wān yang nye kuyo kāng chī ki tū tēna chō 也得您送给村头快吃连第一席吧席也没准呢你那儿养你送的他把没动他就赢念的我呢日本去给卡点次里亚念的您送给村头俺了吃连第一席吧席觉得你去吃点东西你去他们几个人他东西给我特别拿下这的南村把他提给给错了念头了去是不是日本去
1: 你看见这里啊念着记住的嘎达去呢是不是你送把这日本硬色堂记着切切的级别所丢心那些都拍着出去给喂茶用的多茶用的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kang du di kher chimbri. Dene mi ti Rinpoche gyungwe namne ka ji sosu nyawa dang, ka ji xianla ya zong di rumar shasu dang ji, kangba sarja ji, laba mangbo le di xinga mangbo sarbyu chibri. Mi ti hap di chubu chabri. Dene mi ti ribon la, ribon londi shirup ji jue xin, lama xin gurdi xue xin, nye chobu chin xin xie bue bri. Namshi na ribon ti minti ngal ya miji gi nintang dungji gi yuwa tobi tseji gi chobu chie gui si xie chung me. Kui ngal ya tenzhi chie kala si. Yanyi kui nga zik chi chung chinzhi si du zin xin du da gui samne. Ribon ki sosoro naza chabji si po gui chie di nin zhe mi bar nye xin. A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 그 년디라야 강식이 죄토밤 시죄버지 레봉키
1: 아르르 다니 텁시지 코나랑유 체랑키 니젤이야 처법지유지 대능리나 레봉라마시 유베 테르 근드슈나 시용 체랑야 주디 잠바 리잉으소 야샤르시 유베 디네 송라 마르윤디 잠바 리잉으소 차샤르시 유베 디네 쇼 제 시버시
0: 미디 리봉키 시버다르 얀주급 리융의기 야샤르니 친베 지점치나 야마테사 마르니디 조하장 가오중 리봉티 이행의 자샤르니 창고파르 자중 접디 리질 유베 처부도 라제시 제네 구데버시 미디 처부디에 레니 계제 지급 리봉티 미시시타 계종종항 랑키 초보 리봉티 내래 타로와 제괴부이나 오다 톱시 지코나 한례 민도 데니 키랑키 초구 닌데네 저듭 제주들이 디미이나 강기장 핑기 말이 제마 기회 제 죄배 미디나 섬리아 티 님바타르 심도 침부 중심 예 레몬티 내래 터듭 지코나 소스부 쇠고바타 소스부디 경고의 삼종 진신 레몬코 내래 터듭 미바시 인토배 他 칸지치나 레상 냠신 지자 뒤미도 교아시 양상로 땅다와 다라 니에 푸니 나랑기 샤라리 치바시 인베 즉치 레보니 나랑 위봉기 니엘 기빈 인베 진치 쿠니니 니에 미 예윤도부 케바름 해바 인도자 니에 레몬라 미지기 인타 동지기 요토비 최소기 초부 제주 나기 신도 니에 레봉콩 미기 통통 샘기 시시라 시루주나 칼라치 삼디 소스비 닝튼디 레봉키 소루주 샘다 집시 Dene mi di mara yungkub ridi yengu ki zashar ni yongwe, zase to gangba su di yogu yongu tup. Ribon ti lajay pyo jing yashar ni chiju chenze nga ming jingzong ki di yun tsam ni, rindub su le di mutu ni nazu tup di di. Mi di mara chugub ribon ki,
1: ribon lame kang sung ki tugam
0: si chibe. Mi di, chik sung jung si chiba li, lian sibu mo gyu bata. Gyebaane chitunhe tartola torshin mingne chima wangmito tangwe. Ribongki miti ngala sosu bule zikchewa zikdi buyunin dunze jeshinduk samdi chayato ya langshin. Miti lagdu sunwe jitsur chokdi tangye kela ya piyadi yi chesong. Ribong lama di ngarayin si midir nyamzu linzu nam changdangdu jubhe miti yang shindu gawa gyuru. Dine yang ribongti midir. 当年天里呀，天天天你不提解决人别，你日的子日身边吃不多，亲的，日想念茶用些多几些，切给日想念，那些了没吃到，可心不吹那着，弟弟你给身边就能谈解，同心切磋，解决的清，没得讲，日本去写不得了，日想念那些了没交别，多冷冷头求心，那些给用么那么菜呢，打着前面茶。 대뒤소 일본 심비사를 친디 지속 친비
1: 왜 심불라 디링원에 있나 멜리야미시 추리야미시비 차디다 리샨네 야라 용시도 chi ta tun ter de bi na xi ju le yo ma ji de le jiao

야초고충충서前呢提人眼看南措车间许别写着通过天天冬季刚腊冬季长外电图马家亚气共前卡里人那么写的天呀但我呢冬季能够冬季长外电节不新鲜的假图就有些大一年里冬叔叔生日冬季长外电天盘着粗翁可在今年对对时 마세 강라 체티리아 자우회 로규인의 코야요 마시 디이나 마신해 돔키 데르메디엔리아 남이야 눔서무시 짐부체체 고유신 휴바타 하장키 잠부유자 돔키 강라티 돔게 수비 차외 딩토 미자르웨 금센티시 키랑키 켄승에 체는 샤믈리아 지비에 송시 녜부시세나 아

0: 멍멍 끈巧 룬칠레콩 벽에 철렁지어 강게 슈드 렌치에 존슨 천적 보냐 용 예민지 콘 더네산
1: 도야미 도전 더니좌
0: 땅 좀비 최반 더넴벌
2: 진정 용예

0: 내몽 냥고시 파 군의 잡치 공고 통 천지세지 티 가치 농공 공차라 지시 울음 지군의 통 번예 지군의 차통 첸슈리 지비군의 머슈 니가라 포핑군의 정고 맹급지 공고 대비내시 대지 내지 젠다 공고 천지지 지 랭게 치디 주 카사 꾸리시오 파시 니 내용 공고 천지 첨부 현의 신전파 통 년가라 도주지 파 데심퍼 터주 통 시초 냠주라 근데 동아티 냠고 냠지 진대 통 차든 파츠 제지 람소 진초시 바통 타시지 삼로 진초시니 사텐 통 토숑거 고네 나 잠시도 통 내미 공고 천지시 비 자디 나 촌니 공리시 파 삼파 고송가 군드부 통 컴페 름고시 파 야캅지 름고 창고 응가남 호 레스 통아 통 로나 다르마 통 겐고 밤에수 조니 머솔하 마니 총라 페디치위 정구 맹급자치 야체르 동화 로드공구 맹급라치 사공간니 냠수샤치 차공니 차다동티 세수거 딩고시부 정구 소유 땜부주파 제파 슈디 주송통 페니체르 동화 용주 대동근데시 차베통 모통 후부 고유지 냠터 공구샤치 돈주시파 퇴공 네브리 니데시티 마니 총수치 공구 천지치 페니 체슈도 브라시바 제지 야생이 데링 거 진종용이 제레친 진주도 아치드니 진시고진이 차쇼시시지 딘너 신지콰지자디 나르무데즈메촌 창을 첼하위 그 고데렌도 야카 남시 사위캅스 신두 치급토 양메 리즈 캄부소 제몽호 촘라니 톤주피 모몽부거 진지라지오바지 다남지 주부 샤캄도 동치토 창은 리제 마라동치 모몽부지기 신진덴캅 쳔아 나르무데즈메바 뎀지오바지 孔祖河是怎么有把托主要讲讲一笔个心智托而且你去中牛牛一般都去后因为要心智农科而且你去提接这个而且来今天但是就那多难你笔个你把没笔但孔里在那心智科技在地主要得怎么我没把托他那中是没有没因为用心智得做农的你笔个而且牛还没用心智科技在地还讲我没有错对我读而且你去托 차종디체
1: 新的节目是同各式事务情况的那些电视忙不了片电影目个主要讲讲的动用是新的科技个我家我做能从说是把贴别拿新都甚至同卡事实是啥偏是说节目了我家没怎么丢把事用新的科技在电影目也难用我家的节目都记节目也有把贴别拿新都杨梅同 甚至七个六七所大部分八十一般呢新的节目三部是八下几天刚刚全部引发通容易共识了一度多几天的理解还中各七八十共产杂志的呢当地下个别个下八十一我在南京三八十个这天几个三八一哪里东部去得有些东西我们认为没几个对个我们认为是不个这些女朋友一度多么等到一天新都所这里就差七东 俺村的菜，初期数据个我记得三步一把写过。上半夜呢，等你连通呢，俺这个几天日日能够做过。大陆的一个就是不接菜，多得没落叶，写工具都被落叶。半天就咱家通，吕布个几菜多得不下劲呢。没聪明，今天就连通作为某些人啦。家母连通个龙俺村就抢过中央边通，卡萨顿边，做那下手全部你讲些。拉萨就下得不接地，连通多得不接菜就买了冬天，没地位忙活，买你买不活，让说。
0: 切西点比，咱东子这的把下劲呢，趁咱劲，女伴都比卡休息些。森林节，敌人个金钟雄日节来，趁龙个农田恰松起杀松。那么从米地打地把的，新疆农娃突击切西第一。那么从米门特尼，俺做来攻个古的西北来，趁先把拉西节马节。打从马山就主播要马修。

야농기 사차 몸부시라 제세 토위가 나오시 되니 다원나 사와샹도 제위 님문더더이나 당아초 먹게지 젠다시니 로녀가 대통라 돈노다 진즈시고르세나 데릉기 시작 클릭을렌세노 니체 넘바다 뇽더 제세 파디다 요나 사와체디가 값스 나츠 돈노샤그위 초위 공시카라 유리샤제임비 제넘비센바 가스히어 사와체디나 레니게 트와지 내리 뇽제 토위 디시 임바다 Lenny Trotzig Nebata, Labata Lolenta, Nine Shunyui Mata, Trosia Toata, Trotz Toa Suje Mei, Nienka Yupi, Dendo Nerila, David Jung, Dermaru Siri, Dumbo, Gondi Chet Tunglu Siena, Ninzang Gobari, Sawache Duna, Lichi, Chet Mandung Viga, Rite Jung, Genjuri, Yanayo Gati, Chet Tunse Nurabaina, Chi, Decha Chama, Trocky Nong the Bodni, Trocky Donse Jemata, Trotze Jemutan Joata, Labata Nizene Yupi Mala, Ninka Tsongwata, Wi Lenzhen Jubi, Nonsen Juata, Tsao Chena, Nizang Gopi, Nensen Yung, Yunye Yobari, Devi, Gondi Chetunlu Siena, Nizang Gopi, Ninka Yobala, Dozo Shekubari, Nibai.

0: 다 숨을 아기 총대 아니 슈진제르와 은탄다부터 슈부딘데르샤 아 우만 니라 춤바이나 통마라 아 망조기 게다 추가바다 그브리 고다 추주파쇼 세계기 교류교회 급이 내내 망고치 태현샤 다 로가 세링레 임베이나 콩게 레쇼소수야 망조다 바다 니비 자르제 벽에 야부지 장배 다 탄다 임베이나 코랑기 벽에 장장지 슈투바다 유미창매인네레 가부치야기다 배낭기 포마직레야 줄샤 벽에 종에 태라인베이나 우만니게 벽에 야구지 마장부이나 소소의 균댕기 지지레야 슈긴 침부 팁기도스 당도인은에 닌다라 응기찍네 개발장배 따와 순점지송에 지레이나 낭다비바 시에 주웅스 다디네 닌람기 체종갱기 아자니기 캄네 두균 초외 초기 균주기 개지 정부 초부다
1: 두균컨도지도기 벽에 겹제 총미다 총격을 유발다 주미시비 민지딘데 체바이나 코나졸라야 게제티와서 체제 벽에 장부니스 소나샤 타지 게리지 종아리야 응은에 뜻디고 민도스 니마직 마자바이네레 남생제도도스 제자 양양 갸쫀다 균조치야디 케치부제샤 소나샤 따디다라 로순점 송하다 니에 벽에 디네레 지찬에 낭다메바 차도스 코랑기
0: 개무교신사급아야송샤 타 슈장 코랑기 자야디 임베이나 벽에 제주발라 타 우만 니기 소구이딩네 안주의 종에 지카리오레 슈비이나 미카시에게 소수의 격의 종이 총이네레 대균조 모두 부채제 예고마시에 딘제기네 주요레 슈장 코랑리야 빼 떼난 제주발라 아니 격의 장년 여부이네레 아니 지파 닌다리 시균조 채제 자야다 예고기 밀라야 야고 치야다
1: 丁这姐姐你讲不赢的他困难了恰恰不能老松主队怎么办你别给几千人能打没吧新给都送拿下他对你困难给苏北团的是吧给你先吧中队又把出了呀这背着不起点下什么的多啊我们你给丁这送拿下困难的出米瓦了你的这边呀平均枪不有意思我让给别给也不加托把的呢出米肉让他卡车都早晚呢要买的是他对军队呢
0: 俺就听到出国卡住有名的，啊，日路卡住有名，那个卡的这个有名说，今天门都修就也还讲给搞不有事，听这七八音呢，俺那个表哥给出这一年来，年纪来嘛，得把丫头住个都是说那些，他讲那个，俺那云都写东就怎么写音呢？表现研究的一年来还讲给搞不有事，他爹爹，俺老多卡把呢，表现中的有事，啊，表现中就的音呢，表现给表哥中个来讲，搞来卡不多是。
1: 现在今年听我忙不念不赢呢，新年好过咱们的。你那听我忙不讲不赢呢，新年路上写给都是说那些。他看他那个卡的车间，群众的家中写就的赢呢，开心不这些说那些。可能给他谈谈爱赢的，毕竟三个人了写不到，当了丢了样样不用写不说，表现的他没用过其他，东西给有是说那些。啊，你们这可能赢不赢呢？去了下街玩，绝对咱们出名忙不几个。
0: 空气供应给太多呢，表现人不懂个一个西北进来呢，忙做生意呢，现在东区就不对了下。啊，可能给你来谈到的这，啊，我让我差不多是等你来生意写了呀，搞不有的，表现就当我意思说那下。现在当差外进来，因为你没差没提供这些，我就解决我告诉你来，请不拿就说那下。搞的就，搞做的这，没条件表现也不重要的，啊，日化的生锈点的，来说是说那下。
1: 야구랑게 니마직 총가 난로라야 수수령이 찍고 임베 시야 림바라야 조야기 두주 매배 경기이나 군담도 아자직다 아주지 대유가 통도이 잠바 아니 쿠니라 착실 링로스 시야바다가 쿠니기 남생 로고체제 링가친 소스 타 대지수인나 콩니비 착실 총가도 키에 용도이나 콩기 동작가무 체리체 유바다 동작통외 쇼라 임바이나 진주문리시에나 대바이스 타마세 균도네 아니 중미 편주인 바라 바로 수로 지기 유베 타 콘주 제와 딩가무네 스무차 유스 소나샤
0: 사교배 바람 정도 초와 근제도 깨져지도 있는 우만 얘기에 숨미미응하네 야부도 사제디 미창마 심바상라 심자크부도배 말하라 있는 초속속기 소나딘데 지디기도 소나샤 다야 미가래 말하라 가래 크기 민도가 스케치치기도 가래 유바 아장장시 두부근러야 냥바 있는 기부질러 요래 세워대 딘바 말이다스 호나기 담비에 자제 소나기도 다 고나라 춤바 있는 로직 샹마 숨겨 촉주 정하네 퍼유를 망외에 급소
1: 你们你说的永远告诉你呢，你们主张的对抗灭霸的，就最忙起我明白呢，别那么多的意思。他大家呢，我们你我是呢，别那么多的明白呢，说说的你给朋友你不的呀，这个意思说哪些？
0: 하지 벽에 측지기 리바르 동기 바다 진열이야 땅왔다 윤종지기는 갑의 미등이 와라 제와서도 땅이었지 롱 교육인의 인비는 강조사도리야 시작에 오만이 벽에 지성도 체제 신유 정유도 찍었다 공기 벽에 장추부지 균지에 갑의 미등이 찍었다 심지어 죽이었지 공기 초방률의 인비는 미리가게 망조 신주 주고 따라 공부직도 찍었다 노심 직도 튼지에 지도된배 소아서바트 신바티는 세브리아 통토바티는지 타고나 머신에 딘데스 제제 저외딩을 타르토르 튀 미망부지게 도나나 딘데스 지도이나 이자직 저외딩을야 띠부딘데 베게 도와라 딘데기 띠구이딩을야 용제 아니 미창매 아직 대외야 도나 침부 톱지 그런게 띠구이딩을야 아니 표시에다야다 샵도 처비하다 접두 시험 버튼 대치하다 벽에게 남는 까지 승모와 쳐다 베리나야 딘지 시도 이부 있는 미티외 망우에 지 갑이 미리 바르게 제와 서부유가 통야다 미 패배 수부 토네로와 소소로 니기 심난로야 대주일라 깔에 카부 인베 레가 강식 균중 체배 증기 있는 탈 결라 개가 토베다 남바티 세부리야 돈도가 된지 중수 심로 인베 있는 고랑기 띠구이 띵라야 다나우에 송시에 동부지 류기 인라 나나주일 핸드직 세나도

소순 남비 토니 조규타 소순 남비 토니 겐쿠루바 소순 남비 토니 냠쥐 소순 남비 토니 타쯔 소순 남비 토니 가시 소순 남비 토니 북두 문규르 치도 비붕치 케단 냠도 중국 디니 저니기 남비 토니 티럽지 문두 유와르치 中国南北铁路前，中国南北界的北部前。

0: ki tu shi na long bu xie li ya kim tu ji yue ba ta kim tu tie ya pa ji la chu gu man jia de ma mi pu ji zhang le yo ma ji kim tu tie xin ge nam luo da zhe wang ki se de dian dao le ba tian ji jiang du ju yong yong mi de luo tie ya pa ti sim suo zhe wang di za mi ma su ba yi na di nga li ya dian dao du ju yue ba xi suo su min du sam de zhe wang xin ji ge ni mang bu xia ba ji 您是呢, Ribon T. Nilia Sinhe, Paza Jijin, Gengi Kip the Depe. Mithi, Ribon T. Tsurusunhe, Surup Chigup, Ribon T. Shortine. Toji si, Natsida Dananda, Nekelia, Ninsumki Tunto, Tilin Checho, Ji, Yangni Yang to Shube. Mithi, Kongjunga. Chugi, Lodang Ni Tunto Namse, Dono Chuging Alayang Gogor Tunziki, Tilin Checho Sri. 독자축이 말이야 티네 컨데스 제토밤 시주급 레봉키 어 팅아니 키기 싱가세바디 니에 노지 신진이 키기 싱가테니 미서 마세 니에 니마숨 키 능수토 톱다 로저기 코니 틸린디 인서주 유바시 쇠용 시 양양슈 미디스미야 두 레봉시 키 틸린 제주시 칼아용 원양에 쾌강 지기도 떼나초 예디닌 숨기 춘토 쿠트린 딘 시바시 예모중나 녀라리향니 숨디 타바르메동 타주인 냠디 오나 제본추기 카딘 츠리아 네디 닌 숨기 춘토 말라 트린 딘 시바시 죄다 녀치 체다르동 마세 녀치 다미치기 닌타 동치기 요토비 나샤 제디 남수 바라 디기기 초어 냠도로요초 지 시바시 제본키 ཉེ ཁེ ཁེ ལེ ནེ ཆོ ཅེ ཆེ དེ ཁ ཐ ཆེ ནེ ཆེ མ ཆེ ཉེ སོང པར རེ བོ ངང ཟ ཐ ཇི ཏ ཆེ ཅེ རེ ཅེ བེ སོ ཏེན ཤིན ན ཁ སེ ཏོ ཕ རྒྱུ ཚུ རྒྱུ ཀེ ཨོ ཡེ ཏ ཡུང གེ ཏོ ཏ ཡུང གེ ཏོ ཅེ ཁེ ཅེ ཅོ བེ ན སེ གེ ཅེ སེ རེ ད ན སོ སེ ཁ གེ ཐོང མེ ཀ ཐོང ཏོ ཅེ དེ ཅེ གེ ཅེ ལ ཏ ཡུང གེ ཏོ ཁོ ཏ ཡུང གེ ཏོ ཁོ ཅེ ཅེ ཤིན ལ ཇ ཆུ གེ ཁེ ཅེ ཅིན Dene rebon ti ri zi na chabu ji du simbi chang yu zar yong di simbu ru
1: Wo zi la mei li yang mi ji chu li yang mi zha bie cha di por jin si lung pa tie ya yong di jian sen ri da chang ma chue zho xin du bie simbu qiran ya chue na ka
0: si jue di rebon kora ngon li ya zhu gui qie bie simbi de du da da jian sen ri da chang ma chue zho xin yu du simbu wang xie di ga zong mi ba zhu ba shi 爹地说日本起落地米田哦其他他的人日地子偏南的你去了呀成年结局三米就把月解决吧他米田讲康熙月的娘心到我这个日本起生不出去给这部都去的新仓南起生命上家的有句母地米若大说米田片米田生命堂有句说人不起就叫杂七我那么节目康地的切了切不是 Dene mi ti rinpo chi chungui nam ni ka ji sosu nyawa ta ka ji xian li ya zong di rumar xia su dang ji kangba sarja ji laba mangpo li di xinga mangpo sarbi yu chi bashi mi di hap di chubu cha bashi Dene mi ti ribon la ribon long di xirub ji jue xin lama xin gur di xue xin nye chobu chin jin xie bie bashi Nam xin na ribon ti mi ti nga li ya 미지기닌타동지기요토비체지기초부지에고시세중메
1: 다니 톱시 찌 코나 장유 키랑키 니즐리아 쳬부지 유지 대능리나 일본 라마시 유베 테르 근드슈나 시요 키랑야 주디 잠바 리잉으소 야샤르시 유베 디네 송라 마르윤디 잠바 리잉으소 차샤르시 유베 디네 쇼 제
0: 셰바시 미디 일본키 셰바다르 얀주급 리잉으기 야샤르니 친베 지점치나 야마테삼 마르니디 로하잔 가오중 Ribon ti, yengwe zashar ne changgu par zashong jyub di rizil yubi chibu to la jie shi zhe ne gu diya ma shi. 미디 처부 뒤에를 내니 계속 지급 레본티 미시시타 계정동항 어 랑키 초보 레본티 내래 타로와 지에 걸버이나 보다 톱시 지코나랑 레민도 대니 키랑키

0: 三个人不错，真是的。他的给他那三个出版的中央龙井人情企业员工，票给龙井行。给他那安全列车三百来突击些学。我那安全提领给列车卡给我们的学员。提案就是初步内短不怕啦，第一个给解决给一个四段列车动脚他。就是短不内解不怕啦，三脚列车动脚。就是解不内个别怕啦。 미리 양념시비 직제 레전동요 추주 구분의 주부파라 감개 초두 레전동요 추주 주부의 종이비파라 암개 초두 레전소동요 추주 종이의 조성비파라 선교르 레전동요 추주 조성내 주피비파라 미리 양념시비 직제 레전동요 추주 주피내 정의비파라
1: 提人给临时做气质列阵动作，就是专门的脚步别怕，第一个给几句给一个四段列阵动作，就是脚步呢脚步别怕，三脚列阵学学，就是脚步呢脚步别怕，每日养眼识别日在列阵动作，就是脚步呢脚步别怕，老不中给腿足级别列阵动作，就是脚步呢泥鳅别怕，看个脚步列阵动作。 就是你说那你说真你别怕了，俺们该巧对列阵所动脚；就是你说真你呢，你说早送别怕了。天灵给临时说，气质列阵动脚一别，看见那天的三线能举热话语。

0: lekbar zhubi tabju ki tose tongne. Gyunsin Luiminghang, kyun yongne dang nipi gyonggyur gundi tongwe, tuni kechen la nguinzin dingsab tubar cheto. Yichi denbotan, nishu gyunggyunggi, ceshi tibia towa tan, tibia kochu ki chetab tongne, tirab sabar kyun yongne dang nipi gyonggwe, zashi nyamnyong gyunggyung yakbo tan, peju yakbo chenne. Dang zugyung te, chebe nguinsay tubi netun, juji yakbo tan, takju yakbo chiba tan. Dang to dam tang dang ju gyong chiba le chak bie, chep si ki nipop yakbo sa dian tang, kong pin yakbo dong gui si dian tu. Chui so to, gyun si lu ming ang, kyun yong ne dang nipi gyong gyur gundi dong war, mak si li ni rin lu tang, Mao Zedong ki gong ba, Deng Xiaoping ki rikbe zhung lu, Zun Chi Sung ki gong ba kye ching, Sen ri tang tun bie kong pin dawa ji gyun gyong chiba tang. Xi Jinping ki durab sa bie zhung gui kye chui dian bie ji so rin lu ki gong ba, kyun yong ne lak dar tang. Xi Jinping ki deng zu gong ba lop chong tan lak dar ding sab che pa. Tirab sa bie dang zu gong ki ji lang che tuan kyu che pa. Dang ki zhigi zawar zin ne, dang zhung yang ki jik du jik gyur ki gu zhi gyun kyung tan tere xiong lun kya wa tan. Dang ki yu rin si gyung ki nyuba chiro dong kyu tan, dang ki nguen tuan rung xin tan, tang zang rung xin gyun kyung. Dang ta mi ma mang zo par ki, xia cha de bu yu zhe wa gyun kyung che che gyur ming ne, nian bie xi zhe che xio gyun kyung chi pa tan, kyun yong ne dang nian bie gyung we ma la tu gu sang du dong wa. Dang ki chepsi zukyung ki jikyur niti xian ne, dang ki choka ki zukyung la kyun yong ne gundi donwa tang. Dang yong ki hurzun rung xin tang, rung gui rung xin, sardui rung xin che kyun yong ne gui bi chi pa. Dang ki rang ui tang zang tang, rang ui tui sang, rang ui sarji, rang ui torti che sami che par ngun gyur yong wa jian ne. Dang di ni nga chi par sum tu, tui rup ki dun zhe to gyu pa tang, mi mang ki laksam nam ta ngang gyab gyur chi pa. Tsui gam na so ki nyam se tek pa. Gidob rivdu barba jeki, magasi rinlu ki sikyung tangla gyurwa chibata. Togda bar sumtu, zhungui kechu denbe jizo rinlu chasha ki, sashin denbe guji sukshin la gyungwara gensung che gui si nendun nangyu. Chui so to, talu ne zung, lu dun Xi Jinping ki sukshin nangwe dang zhungya ki, dang yong ta genyong mirika ki mima la, tun zhi ta ni chi di, losa denbe yarge zun lian ta, bangar qinbu bibun yar zun che di. Genang ta geji kyunyong ni la jikyur chargui ta, kong pi tan di jia ni le ji gyur char gui che yu gyun kyung che pa tan. Chi chou ki zhen zui tan, neng gui ki gang yin na su la ka di nyu tian jak di. Rang ge ki bian zhou li, gui nu se gyur tan, chup si li gyur ki pe chong yu. Te dan chep jik, bian zhou kor gyu zhui ki gang yin tan zhen zui la, cai tui tong xin che pa tan. Yi chi dian tu tong hua, gang yin la mi zin par dun tu gyu ba, gu gup tan sang jian na su, pe chui ya bu che pa che ki tong li. Bui tui kong pi, dian tu gyang zhui tu gyur, gun di tong gui bi, mun zi che yu. Chui so to, lo mie ki bian zhou le dun yabu zhu para, Xi Jinping ki tui rup sa bie zhong gui kye zhu dian bie jizu rin lu ki gong ba zub zhi du cha gyu gyun kyung tang. Dian to yar bie ki le ge ji chi xio gyun kyung chi pa. Gong pi ki du xi sa ba cha sang wa tang, ne la ge wa, chou yong jie ki gu ne lak dar chi pa. Gong pi ki ne dan sa ba gyung yur du pa, ge nang ta ge ji kyun yong ni la ji gyur char gui nga le yabu chi pa. Gong pi tang di cha la ji gyur char gui chi pa, gyur ju gu yi ding sab du dong gyu gyun kyung chi pa. Gui nui sen yin ji gyu la gun di gyu bu dong hua. Ti wei ge zhen dian bie nur si si ju ta, luk dong wei sam ki ngui lur si ju lak dara ya bu chi pa. Sok bor si ju ka ki pen nui dun bie kang li chi pa. Ngui zhub tang kuo chu bie par chi si ju tu to tu ju gu dun bie chi pa. Tu gur tok bie nyum chi chi shu chi ru dong hua. Nang gu gya chi ru dong shu chi ru dong hua ta, kuo chu lek su dong hua. Mang zu gen lian ta lek su din di dong hua. Kong pi ki gui shu chi ru dong hua ta, ji su ki sun shu gui bie chi pa. Bianzhur gyun tui ngang sabba tan, lekbu sangbu chegi choksu kongpi zhugyuru gundi dongwa chegi tongne. Long ngan sengki chargui zhonga bie guo yakbu zu kengdub chegui si nindu chegyu. Chui so to, jiko si ju ki shuk dun nu dun chedi nur si donggu tan, punzi mengu ki pechu nyur se gyoksu dongwa. Kechi ni zu jun tan, se yur ni ki letun la gundi shuk jin dongwa. Shirim ki genen sum ki ma de samdi dinsung chegui. Nguilur si ju ki lakja chokdui pechui ta, tu to to likzhi jen ne, nur zi ta nguiza tunjur ki nangkur gundi dongwe si ju likyur lakdar che gui si dun yu. Chui so to, genang ki gui gu nu di ngang chiru dongwa ta, cokji mi zhawe zi ju gui gu dan san bie, bui li kuo zhu che ge chiru dongwa. Xiebxu zi ju ki mingwe bie dupshu ngok dun che gui. Chawa chu ki char gui zu jun le gundi dindi dongwe. Tingrib jen ki tunle ma la zu gyung gyok su dongwa ta, meng xi xim ju la yu rin denbyu ngang gyab gyur chi shu chiru dongwa. Mithab rinlu nuyen cha ju lakdar ting sab chi pa. Rinlu bian chu ki lianam sabak kongpi dongwa. 미터 빅뉴기 주요 말아 투성도 동거. 듄제 락제 세계타 중교로 튜레 공필라 군디 후르다 동타. 뉴슈 유구 사다르 속신 튜레 되바. 수균 튜레 교구 심볼라 균튜왕 군디 동괴 신이 되제유. 최소 통과 자냠타 고림 덴베 춤제 전수 파르통 되바타. 개용 지교르기 춤라 침부 속균기 수이 덴베타 락렌다르와. 능지쟁기 전주라 모두 축두 주중 시대 유남쟁기 군리에 기력이 제도타 중의 체장기 내된 탁주시구 슝쿵 유노르타 슝쿵 기력 교주 딩습도 동화타 망이 변조 공비 동배 쿠르요 렉소당리에 딕비 변조 제된타 균쟁앙 공비 주주로 군디 동구시 내도 제규 최소토 기지 변조는 요소 니변념력기 파르통 야기 동화타 십주 요소 공비 숙실 당리에 요소 통용 공비를 군디 동구에 지초 마조 토담 럼로타 지게기 촉두이 셉슈 마라 튜구상도 당리에 지게기 망위 인구타 배주 후타 동괴시 된유 최소토 루인 부자 매배고니에 싱숨 레드 야부 주부교바타 의주 각도르기 춤제 균투 된토 동화 제시토의 무신 족용타 니르경 토담 다경 제게 럼루 족부타 튜구상도 동화 수연파소 싱초 튼세 튼기타 인공 된토 동화 제제디 싱배 버파르 된부 용화로 군디 동괴 신뢰 튕기 규제 코트라 계련타 인공 덴부 용외 레드 약부 주바타 신뢰 튕기라 탐진 제디 튕조타 로시비 주리라 로리 용교 준련 제괴 시딘데 제규 최소토 제더 망부냠도 송니 망조 계련라 흉능 개화타 존내 속지 레슈라 갑규 지수 치로 동과 더브 레슈 미나타 레슈 나바사베 미네 케와 계련 기레드 약부 주부 겐지 니기 셰브슈 계련 탐지 제디 림이 리기 지소 rokyo mala tuyuku zangto tonggui. Junkam kuryu songkyo la xiongnyu gyabdi, qiangzum leze kaktor mungtabi yakbu gyakwa ta, tan zichang ta, tan dangyum mungyur yungwara, gundi hurta ta, dianbu tonggui si dianyu. Chueso to, deja gi songra dianti ngang sa dianto tonggui. Sakhan da gong gi chomra dianling yungwa qeba ta, pyunsi chuxi rabda rinba lakdara yakbu qeba. Sani gi ngunzi le gong jingchong gi, 규르주라 데니에 냥가 세워타 장세 용동라 데니에 뷰세 토르 동규르 군디 덴디 동규 마제 총제 멍의 조보타 멍의 두지기 초두 규르주 딩습도 동와타 마제 총제 니쇼타 심추 치르 동규 마제 총제 냥가타 므미 갱에나 소 체제르 규지 딩습 제디 레즈 습진타 치 습진 등교 가고 타직도 제구 냥가 체외 총주타 장보타 추라 샹위타 서신 뇌제 튀나고 규 총계기 숑서타 슈균 포라위 서규소기 므미경의 최시르 규지 지수 치르동화타 주보타 최주비니세 뉴세기 리드윈카 딘디 좀니 미마망소기 세소 요노르기 되잖아 뉴슈 유구 송경 제구시 년도 제규 최소토 양탁비 세균 제제 다와 주보타 락렌다르비 롭종 롭스 총제 사덴타 갸기동화타 림카 구디리 지비 나르베 닝도 치르기 기군니 뷰티 공피기 총제 사바 균제 메바르 듀규로 군디 동괴시 된유 최소토 텐통 차든 신다라 심주 제규 디글레 군의 비브네즈 중국 중앙기 다오드메 친주 신인 중남 하이루 당지 미네 슈미 총도 총리 민의 변조 대법타 로메기 변조 레든티 망주 당쇼 카기 중앙타 겐용 소송념지 현소기 겐고와타 당쇼 강라양 미도베 미네 투미 삼차탄 최고로 님버시 중국 중앙기 직접 주지 시진핑기 슈미 총도 소교나와단지 송시 계진능급 로메기 변조 레든 약부조바라 덴토 야르베기 레게 지공시 타용타 폐기기 도시 사바 차상와타 내라기와 균용제기 군에 락다르 제바 폐기기 남부사바 강교 준바 게난타 계지 균용이 지규르 차르규 응알레 레고 제바 폐기다 되자라 지규르 차르규 제바 규르주고이 딩서도 동교 타용 제바 군뉴선이 지규라 군디 교수 동화 응알레 계젠 덴베 노시 시규타 외삼 혹동 기응률로 시규 락다르 야부 제바 삭보르 시규 카기 편뉴 덴베 강리 제바 무이줍 고주기 파르세 시주 튜토토 주규 전에 된바 튜고르 독베 뇽지 지수 치르 동화 난고 갸치르 동수 치르 동화타 코주 렉소 동화 망수 겐송타 렉주 딘디 제바 피게기 구슈 치르 동화타 지소기 순슈 군노 제바 벤조르 균튜앙 사바타 렉베 쇼소 피게 주규 군디 동화 제제디 롱아 센키 차르규 종합의 고야보 주 강둡 제구시 년두낭유 중국 중앙 첩지주기 균련 오윤 리창타 王沪宁、蔡奇、丁薛祥介、熊梅聪都的秀月。 李强给中国中央给俺觉得了罗队给编剧李团给职业人士得及当我谈罗面给编剧李团国给职业生息我就能约熊梅村就托中国国民党35年中央给主席郑建邦谈中国盲族那天所别中央给主席丁仲礼中国盲族解族连锁中央给主席郝明金盲族规避所别中央给主席蔡大峰省苏党中央给主席何伟职工党中央给主席蒋作军古宗罗措中央给主席吴伟华台湾盲族长院的对中央给主席苏辉沿用所作年底连锁给主席高云龙当秀康兰亚米多别民的推民邵峰借给恶气的当些别语上面中国中央给明年编修推不了一些大剧团罗面给编修列队了生气结巴了别提米队那么些闺女萨巴基辛他多不起的动画他萨尔队这大他推列这大年底批给了滚地动画人类编修推列你的剧这些冷落马拉推上的动画编修他接受人类作用给年修准备起来的结局的结果结巴昨年促进连续电波用切巴蒙西行住了兄弟家巴在去家切的东北切割南面团结切巴女的马就阿尔贝家的东巴出色特别七巧过夜的军团安滚的东巴退国的东北西区给修设切的东巴所给贴三家团全国团结上面当些年代昂设计习近平给松懈给新能源空气第六路地图中共中央给多党电别国际化社会卡坦地震卡给短处所修改过他人归昂列顿变脸其能给年个他占据了卡点女的价位让给编剧女秀听脸短剧他三处他列处所剧图预警年家他虽准切不我预计送去习近平给明儿让给编剧考虑了刚爱他占据卡级检查预备新秀点不他各局各些前年对对公平点托讲剧图剧的滚地动作罗密图机构西区给偏女切入动画团南国民国被独秀恶顿切巴现在三队团团练三队年纪定时切巴的滚地动画有句群用的定时的动画出色作为七球国一加切的动画盲族减送团连锁女的动画铁部作为年个军团昂生活所给列团昨年都送的也不足规被联系能源习近平给罗队图盲族当秀卡给中央团沿用所送年纪连锁当秀康兰亚米多别民的建议中国中央给特区规制落得他几度切巴他也可别全用了人工昂相地区吧编剧他接受恐怖追击那天组卡进了民的特区区别切巴这个动念当他师兄给现在他准备取他决议了接起改进扩团且预计的脑他空给中国中央给特区年成为了宁塔不年托起起学能源习近平给盲族当秀卡他沿用所从年纪连坐当秀康兰亚米多别民的接纳土地松对那话的今年三路团采取的中共中央给明年编修内部不了一些大剧团编修列团给特区规制托解决了七八团孔别给新秀点头当年罗西被编修团接受孔别给密切团连接文具的用法了推磨托滚地动轨吧团年年坚持增助扶持阶梯大家新秀定时级别蒙西托密切人心点别全国锻炼编剧电表区历史主角的滚地动气罗追他都不需要结束表格宋尼加起空美团制度解决忙做了三路团七不起给内地解决了没退兄弟给的上面当给三队日本雄鹿罗不中团华领域的这段解决团中国共产党给国际团中国铁血电表技术人路了七不起给文件集团团三六文件集团日本雄鹿给文件集团自动给文件集团界三米切八的七路当年不退空别了滚地动气苦留他那么也不行对个不现实刘国中他李干杰何立峰张国清吴正龙借他中国中央他给谁去给看给这位底线给建国华熊梅村都的修学熊梅村都的修片当心明年车速坦途邵红他何宝祥王光谦秦伯勇朱永新杨振他张恩迪方光华张斌所有不是这个六年陪伴的是新华生育的抗体到准备送出人目标中年罗杰别特名字教授孔明先辈团结起七八天罗顿习近平给首席党委党中央给面貌目标了那天的目标多不见他目标他的业给留下把中国先辈给成东北解决不是总民党党给促进学业化作孙罗顿习近平给首席党委党中央给中华民族伟大了不起中国部队稳居解决的灭火团 Tyrup sabe tangi mokpun topshir tongwe mikse ngunjur shakyur midi. Mokpun topshir tongwe chacha labuchi kweba tha. Mokpun topshir tongwe gyangkyu lampyo niti di gyesung tha mokpun zukyun la lokyu rangshin ki chumche toba tha. Lokyu rangshin ki pukyur yungwara niti ze yueji kwekyu. Zumi nang takdere chongdara chebakyu tangi mokpun la duyame kuchi chebe shize zatyun tha lamlu ngarbe satyan to chimba tha. Puksam tha tiesim. Tōgmē sāmlō sūgyūn jūcūjē shūkshir shīmbā. Bōngdī tā bēmā kī lōbab tā sāmbē nyamnā chēpsī chūngkām jēlā gyōntō kēshīn tā tīngsab chūngwā. Mā yōng kī bēmā sū, tāng kī gālā nyamba tā, tāng kī jēsū chāngbē tēsīm tēntu shīnlē. Tāng kī tār jē wō, mōgbūn tōpshir tōngwara bētab chēbē nyingdōb tōpshū jīgdū chē yōjī dēngyū. Zūmī nāng, tūrab sābē tāng kī mōgbūn tōpshir tōngwē mīgbē ngūgyūr yōngwē chōsū bēzūn chēmbū dōngkū jē dī. Mokpun topshir donwa ta tarikia donwe liu saba tsumri chigwe. Mima mokpun ki Xi Jinping ki Tyrup sabi Zhongkyu Khechu denpe jizu ringlu ki gongba zubchi du chakyu tagyon ta. Xi Jinping ki mokpun topshir donwe gongba lakdar tingsab cheba. Tyrup sabi Maktun topchu ki chisho lakdar tingsab cheba. Denke nye ki takchu rangshin ki tuyni kwa tingsab lenpa. Dushi si sabdu donwa, lobob si dendu donwa, sungkyu ni tuba cheba. Mokwe ki Zhushi genku lamlu lakle darwa. Genji ta liengen lola tenpur nye ba, starji nyingdub guilung jie ba, bebun topshu kongpur jie wa. Nushu yugui, mokpun zungne lokya korwe beto mikbe ngungyur xie be, gagzui moktob lekwar geba jie jie di. Mima mokpun di, zemling ki mokpun zeta xiktu, gyongyur zukyung jie ba ta. Zhongkui nambe tingrib jenla denne, gekhub topchin zukyung ta, miri gyatar ki chacha labuchir, kyunyongne gundi dongji, topchu ki tegyur denpo kodun jie gui si, nendu jie gui. Digli wunye pibin nesu, yarki kungsingib genyong sanya kaktu yugur ki cilab churyu. Anhui xingqin chuzhou chungkir fengyang zongtu yarki kungsing tishin. Sanya ti, keden rinne tunku ngokdun tingsib chedi, cemiu zeju ki nabasaba gyun tungang duti, keden chabdun ta, judun zuwi chumre du zumso, nama piusum sobe chigu yu, yarki kungsing rinki yugur chumrar sunshu sabane yu. Sasui kikabsu, chuzhou chungkir fengyang zong, hu wu jilin ki luwe chimchin tu chosin yu. Jigdun meji tuwa ta, kyungchin ying su puwa su, keden li zin rimi su chabi yu guwa mangbashigi iwan gu yu. Chabdun la ryonyong chiba pu, yu guwe tangtung keden chumlara simse ta sui gyun rinne nyamne chi chogu yu basi. Ngozhu chibar xing na, zinchung kui tu, cemi yu guwa chigu bechi, nyeri ri chanyum tu, juba mitin chi nyi zam simbati namgyun li nguansi tuibi mangdu chin yu. Shido chungwa rishik na, yarsin shing, sani ti, nasui chabdun ta, keden chumdu, cemi chosin yugur so, liri nyamchi kangli chenye, keden nyamli namchang sumchul haqzam du ti, rinne tungung ta, yugur zechu sungchi tingsab che yubashi. Ningxia zhongwe chungki tu, dilu yarsin shing, sani ti, kamala dawa ta, chabdun cheba so, zechu nambar mingdi, cemi yugur chegu rabdan rinpa binne, yugur we tuiming ki, chetan rinne yugur nyamli chesashi kodun che yu. Gamara dawa pyu, zianchong kuei ki tangtung, sanchu tu, che tang ryang tu so ta, mimi namzhi lowe jibnyu so, ngozara chewe chegu mangpu bianne, cho kengji tenne, yugur wei nyamlin pyu sum sok su tang yu. Nangso bao to chungkir, da mao zong tu, yar zin ring, na da mu yi chegu rabdan shimbo bian xin yu. Yugur wa zatang tu zomne, zane tege yugur zeju, gyun tu ngang pal gyu gui zhi che yu. Bao to chungkir, bai ling na da mu rin le tun le ling tu, zhen zhen namba chukche tuyabu yue jing. Nga mong zhen du ni, tiwe yang, min nam ki tona chenpo che yue shikdu yur yue. Ti ji, tenmo che we dekyu zhen du yang guo su yue jing, daba nam ki, dabu jia ki gui xin, ki ling da pyu cha pu wa dar yu bie, zatang to ki zi zhen ki nyur zi ta, zhu sim kang li ngun bar che yue. Ngo zhu che bar jing na, ta ten ki na da mu yi che gu ti, dao ye be zin shu xin yin para, yun tu yu yin bu ta. Rin le yu gur ta, lu zi zi zhen, Tsung du zi ju jie ka qinpu sum tsu yu bie, yu gur wei zhen du la dawa ta, chep dun la dawa, tsung du kui tu yu ba su, za ta rin ne ki yi wang chok shu, nyong ru qi chok yu ba shi.
1: Mi mi da ji ki, ngan zu lak bar chu ki ji.
2: Mi mi bu ji ki, ngan zu le bur chu ki ji.
1: Chu chu di ji ki, ngan zu chu zhi len bar chi.
2: Chak du yu bie zhi ju yi, mu chi yi xin zi len bar chi.
1: Mitchi ki zhe yang xi jiang zhe qie chuo
2: Yang zhe ren le zhe wan ni ngen ji dian de yang chen xi
1: su chu kang xi ki 与其民能用我起
2: 米日卡给军机亚界党推梦古别年中华米日记索子年色党独秀年色热望年色建议

0: ukyontan lakzai teki rogyor chishu chiru dong gui bama se. Nguyenyer chachu la dine kula shibyu rengxin denbe zhuwami toptan ki jenlong la kate jie gui bata. Zemli yonggi mi toptan jugyong chekyu ti nga le changxia yong war gundi dong gui bata. Changxia luktun kwangyang ki chosu peke zhuwar gundi dong gui si song yubshi. 孙雷爷中国中华民托丹了自救坦金宋切格了通勤不前年中国南北停入间了滚地动为批林处中华民托丹金宋起别出次军切没把托的东西约中华民托丹林真天错给空多给克了听出单别中国年同的盘松托扩了十余中华民托丹居够难数看他全国顿看台北东看见开钱喜宴 朱古乔给母体乔卡坦念图念这给错给自称给蜜月他在吞了自送念不许念蜜日永给突梦人堂台北当地熊昌他陆吞蹲开这给扩了十步朱阿弥托丹居够马拉突梦托对念朱阿弥托丹林真天错给让跟增重二位也不用玩归地东对月季送月不是
1: 여튜기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0: ki jingne yu gor ta, jung kham sung gyong, pyo me gi jun tan pege te gi lak lin le, tak shib che di. Jung kui jingne yu gor nyam zhi pege gi tab lam ta, jingne tun kong pe ju so gi nyam yong ta, chi tab si do che ba shi. Nang so, din zai sham zu kang to, lo ma cui za chi ri ngui ri dun to gyu ti. Jung kui chang jo za ta mi ri gi pege gu rim si do ta, jung hua yi si be nyam zhi gi ke chu myong ru che ba shi. 이집내인비 롭칸키 롭티티 유고 튜레탄 디구 피게 추기 페미기 누바타 진네 퉁콩타 팅럽 초아 냠제기 심주체 시르밍네 롬츠 사네티게 페미 킬레케젠타 디구 킬레 튠바 진네 유고 리지기 리 튠바제타 무토 동체가 비리 체디 피게기 삼초 냠주 체브시 에즈 어비기 아야로이 비리 체비규 ཉེ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ཀྱང 사네티게 진내 유고 퇴내를 띠니 표미기 레드르 구치타 수균 진내 통콩기 수념 퇴비 락린르 다종 체버시 모주 체버시나 낭소 표미냠질 헨초기 개용 표미냠질 헨초 레치 소종 루블링키 낭소 소종 딘시타 중화 표미 루블링키 낭소 락린 딘시 레디 체보니르 띠니 로만 두마 지조르 로교 치비 소종 남차 당린 체버시 생글링케 콩세 리체인 준슈 켄 조가인 리체인 콘난케 저시 삼블라시 데타니 키랑기 스조 딩규
2: 바세강기 저니 앙다디 시비네 규제 튼유타 십시르 기체진 세부통 투비 로데부 낭초
3: 제무디 잠바 차당 아지 명잠 규비네 데타니 앞엔도 여시
0: 데타니 키랑기 시어부어도 유
4: 시라 지베 지리아 공부 갸뻬비니나 치진 로지 용토 그지
2: 내가 두드 잠바 강고르 쉼비나 류중 용외 마체 탄도야 랑고른 가비 니즈레 유튜브르다
0: 디타니 키랑기 차나유
2: 케니 이와치나 튕구 양갸르 피쥐 동토
5: 기고체제 롱주 양스체나 디탄르 편도 쳔부여시
0: 디타니 튜탄 남바구도 토낭 차구비 차와시기
2: 류중게 강람 원장기 준시기 디구게 코리오 나르레 야도 주지
0: 디탄기 중국 나도 처음에 냠도 숨겨온 치에